들려주는 노래, 사설 시조, 어화 청춘에서도 어화 청춘 소년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허송세월 하지 말고 밭 갈고 글을 읽어 수신제가 할지어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 시호 부재래라. 성현 문장 본을 받아 주경 야독 하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호 시호 부재래.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문장 본을 받아 주경 야독 하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호 시호 부재래.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 주경 야독하며 잘 살라 당부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청춘들에게 보내는 노래 골랐는데요. 사설 시조 어화 청춘을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수신제가 할지어다. 만고성인 순임금은 역산의 밭을 갈아 부모 봉양 하옵시고 천하문장 이적선도 광산의 글을 읽어 명전 천추하셨으니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시호 시호 부재래라. 성현문장 본을 받아 주경야독 하오리라. 사설시조 어화청춘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고

북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8곡을 14분 좀 넘는 시간으로 압축한 연주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나루터 버들잎 바라보이는 마루에 앉아 보는 고요 같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나루터 버들잎이란 표현을 쓰니까 정말 제가 이 나루터 버들잎이 보이는 그런 마루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런 기분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되네요. 아,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마들째님께서는 제주도에 사는 어떤 파랑새에게 국악산책을 소개했어요. 푸르죽죽하고 푸르딩딩한 코발트블루 파랑새인데 언제 산책길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반주 음악과 유사하고요. 4장 이하 부분은 남창가곡 계면두가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조 두거를 두 줄 악기 해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입니다.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술 한 잔 생각이 날 때 그 누구를 불러 술 한 잔 먹자라고 불러낼 친구가 없는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죽으면 다 마찬가지이니 살아있을 때 꽃을 꺾어 헤아리면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저희 외갓집이 송강 정철 직계 집안이라 와 송강의 시조를 들으니 참 반갑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서정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외가가 명문이시군요. 직계 후손이라시니 우리 보뜰말님께도 그 문학성이 유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족한 눈비가 내리던 바람이 불건 술 한잔 먹자 하고 불러낼 이가 없다는 거죠. 송강 정철의 사설 시조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골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계속 노래되고 있는 음악이란 걸 알 수 있고요. 3장 부분에서는 시조장단인 팔박 단위로 노래하는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책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이들 이야기 골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단소를 만드는 하늘양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단소가 너무 좋아서 마침내 단소를 만들며 삶을 살았던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햇살이 한 뼘쯤 문지방을 넘어선 서늘한

일본에 건너가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단소를 벌었다. 그는 예사가락은 한번 들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큼 귀도 밝았고 음률에 남다른 소질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자 우에노 음악학원에 들어가서 한 이틀 가까이 바이올린을 공부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전차 운전수도 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이 된 뒤에 돌아왔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금광에 손을 댔다. 여러 군데에서 금을 캤지만 마침내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날렸다. 그때부터 그는 단소를 들고 풍류를 잡으러 나섰다.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창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고 뒤에는 경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조창 반주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음악의 소질 못지않게 손재주도 비상했다. 음악의 재능에 덧붙여진 손재주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아 단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금 향필이 퉁소 아쟁 갈금 같은 악기까지 손수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악기 만드는 재주는 음률을 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좋은 데를 구해다가 스스로가 좋아 단소를 만들어 단소를 부는 사람들이나 배우겠다는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른 악기와 맞바꾸기도 했다. 이따금 그의 솜씨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팔지 않았다. 다만 꼭 배우겠다는 사람에게는 몇 번 다짐을 받고 거저 주었다. 그는 스스로 풍류객이라고 하기 때문에 취미로 만든 그러나 심혈을 향해 손을 댔다. 여러 군데에서 금을 캤지만 마침내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날렸다. 그때부터 그는 단소를 들고 풍류를 잡으러 나섰다.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경창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고 뒤에는 경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조창 반주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음악의 소질 못지않게 손재주도 비상했다. 음악의 재능에 덧붙여진 손재주가 그를 그대로

있냐 하고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악기를 잘 모셔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악기는 불어야 제9시를 하는 건데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김점 들고 배우기도 하면서 풍류객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풍류객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구음이 함께하는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조한춘은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연주하는 단소를 단 한 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돼서 단소를 몸에 달고 다녔고요. 단소를 만들어 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악기를 만들면 팔지 않았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따금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악기를 사겠다는...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 아파버리고 완여선에 온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래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만 아닌가. 글랑 그래 합시다. 밥 시통을 따다 놓고 우선 한 통을 먼저 타는데 시리리리리로 실고 당여유소 북도 칠성지미 풍발을 허시는가 삼세의 왕님의 집자리 떠들지죠 명가가 소복을 좀니 그러냐 실전호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고요 이지경이 웬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 아파버리고 완여선에 온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이래 울지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박아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그만 아닌가. 아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 못 먹었소 배가 아주 고프들 아컷 허리띠를 졸라를 뺐소 헤이.

서리사고 근자식은 내 안토로 오느라 오르고 해 당거유다 토끼리야 여보에게 마누라 톱소리를 웃음았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흔들 배가 고파 못 먹었소 배가 아주 고프들라컷 허리띠를 졸라를 뺐소 헤이

처리하고 근자식은 토로 오너라 오늘은 당근져라 토끼리라 실렁실렁 식사토끼 박조의 노니 박소규행 무복자는 길 안에도 유고를 하더니 박서오는 도련님이 다 가져갔구나. 윈 기두째기 불거지거나 한 길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갔다. 또 한 길을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갔다.

나에서 배출됐습니다. 이어서 산조 합주 듣겠습니다. 산조를 합주로 연주한다는 건 독주음악으로 출발한 산조의 큰 변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하나의 선율을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색으로 동시에 하나의 산조 선율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시나위처럼 부분 부분 독주도 넣어가면서 변화를 주며 연주합니다. 산조 합주 듣겠는데요. 이용구의 대금, 이용탁의 피리, 김선구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영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를 아니 너지 못하리라.
1: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해서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심리학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책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0: 전혀 그렇지 않고요.
1: 네.
0: 사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사람인지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어요.
1: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먼저 나누기 전에 심리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중과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하는 것이죠.
1: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제가 혹시 교수님 오시면 오늘 저의 지금 굉장히 복잡스러운 이 마음을 들키면 어쩌나.
0: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1: 데이터가 네, 없으시니까 네, 믿고. 자, 심리학 전공에도 여러 구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0: 보통 기초 심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응용 심리학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기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 네. 그 부분이 좀 벌써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행동이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감정까지 들여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심리학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꿰뚫어보는 그런 학문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0: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뭐
1: 그렇죠.
0: 독심술이냐, 뭐 마인드 리딩이냐.
1: 네.
0: 전혀 그렇지 않고요.
1: 네.
0: 사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사람인지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응용 심리학이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심리 상담은 응용 심리에 해당되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서 소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1: 네.
0: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어떤 발달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1: 그렇죠.
0: 발달 심리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그리고 각을 저의 지금 굉장히 복잡스러운 이 마음을 들키면 어쩌나.
0: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1: 데이터가 네. 없으시니까 네. 믿고. 자, 심리학 전공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시대 혹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그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혹시 달라지게 될까요?
0: 많이 달라지죠.
1: 네.
0: 예. 지금은 뭐 예전에는 보통 전통적인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네. 뭐 그 실험실에서 어떤 그런 그 실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스마트폰 중심으로 많이 이게 되니까
1: 네.
0: 뭐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뭐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할 수가 있고
1: 네, 네.
0: 게다가 또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1: 네.
0: AI를 이용한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 네.
0: 연구도 가능하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응용 심리학이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심리 상담은 응용 심리에 해당되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서 소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1: 네.
0: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어떤 발달적인 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1: 그렇죠.
0: 발달 심리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그리고 그러니까 AI, 뭐 ChatGPT 같은 그런 AI의 하루의 운세와 그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시대 혹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그것도 달라질 것이기 데이터가 쌓이긴 하겠네요.
0: 그렇죠. 데이터 쌓이고
1: 예.
0: 실제로 이제 그게 AI가 뭐 보통 사람하고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1: 네.
0: 나한테 맞춰주고 이러니까
1: 네.
0: 사실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지식은 되지만 대단히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하고
1: 그렇죠.
0: 더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AI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개별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 서사를 다 감안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AI는. 자, 교수님의 신간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 이 제목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이 그대로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 소개 좀 해 주실까요?
0: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 장면에서
1: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이 그대로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 소개 좀 해 주실까요?
0: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1: 예.
0: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항상 보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되나 뭐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대학원을 간다면은 국내에서 해야 되나 해외에 가야 되나.
1: 그렇죠.
0: 대학원을 갈 때 현재 학부 때 했던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은

0: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이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갈래길인 거죠. 그런데 이거 실제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특히 진로라든지 또는 사람 관계도 그러하잖아요. 네. 네. 뭐 흔한 말로 그런 게 있죠. 혼자는 외롭고 둘은 피곤해.
1: 맞아요.
0: 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좀 피곤해지고 네. 또 혼,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양가 감정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진짜 뭐지? 라고 알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동규 교수님의 바로 이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저희가 선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지? 라고 알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은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동규 교수님의 바로 이 책,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를 저희가 선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간이 선택과 불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뭔가를 삶이 좀 무료해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에 이 안정된 삶이 또 깨질까 봐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있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미루고 싶고 이런 상태 이 양가 감정이라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라는

0: 그러면 다른 쪽 걸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상실감이 크죠. 네. 선택했을 때 어떤 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뭔가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후회로 남지 않아요.
1: 대부분이 뭔가를 삶이 좀 무료해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에 이 안정된 삶이 또 깨질까 봐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있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미루고 싶고 이런 상태, 이 양가 감정이라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라는
0: 거를 네.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1: 네, 네.
0: 그걸 인정하지 않고 빨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자꾸 원하니까
1: 네.
0: 나중에는 이걸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걸 잃어버릴 거면은 사람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멈추고 싶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어떤 경우는 아 이걸 좀 계속 이걸 하고 싶기도 하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네.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좀 도전해볼까? 아, 근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접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양쪽으로 두 개가 비슷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1: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이
0: 그렇죠.
1: 둘은.
0: 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아닌가요?
0: 네. A or B 중에 네. 선택을 해야 된다는데
1: 네. 네. 네.
0: 너무 빨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빨리 선택을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 걸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상실감이 크죠.
1: 네.
0: 선택했을 때 어떤 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1: 네네.
0: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게 나중에 나한테 후회로 남지 않을까.
1: 네.
0: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그리고 이게 맞나? 계속
0: 그렇죠.
1: 예, 의심하게 맞나? 되죠.
0: 그 맞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예.
0: 근데 사실은 그게 A or B 이슈가 아니라 A and B 이슈예요. 왜냐하면 둘 다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체를 둘 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1: 네.
0: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1: 네, 네.
0: 그걸 인정하지 않고 빨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를 자꾸 원하니까
1: 네.
0: 나중에는 이걸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1: 아.
0: 선택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노력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1: 네.
0: 많은 사람들은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사는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 가운데 좀 위안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면요. 그 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마음,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0: 우리가 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1: 네.
0: 실제로 무의식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SNS를 보고 있거나
1: 네. 나중에 책상 정리하고 있죠.
0: 네, 실제 책상 정리를 하는데도 과도하게 정리를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정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이후에 속마음, 네. 무의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걸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다른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라는 대비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지만
1: 그렇죠.
0: 그림자는 내가 내 모습에서 밀어내고 싶은 내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욕구가 밑에 존재한단 말이죠.
1: 네네.
0: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자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1: 네.
0: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 같은 게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늘 맞춰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속마음을 자꾸 보지 않고 예. 겉으로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쓰레기통이 막 차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순간 폭발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1: 네.
0: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거기에도 빛을 쬐어줘야 이게 어떤 균형을 잡거나 이게 해서 내가 조절이 가능한데

0: 근데 어떤 분은 그 혼자 있을 때 이걸 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막
1: 우리한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자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나이스한 사람 있어요.
0: 네?
1: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 같은 게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늘
0: 그럼요.
1: 맞춰야 된다.
0: 막그 혼잣말로 막 노래도 화가
1: 네.
0: 나막 욕도 해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속마음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는 분도 있다는데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제시해 줄수 있을까요?
1: 실제로 자기가 다 말하지 못한, 다 외치지 못한 그런 그 얘기들이 존재한다면
0: 예.
1: 이런 것들을 글 써보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또 특히 불안한 마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0: 네.
1: 두 가지의 조건은 항상 만족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글을 쓸때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0: 네.
1: 마음속으로 또이 글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이 혹시 볼까 봐 이렇게

0: 지키지 못한 그런 그 얘기들이 존재한다면 예. 이런 것들을 글을 써보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0: 또 특히 불안한 마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용진의 걷는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0: 잼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잼을 파는데 예. 한쪽에서는 24개 잼을 진열을 해요.
1: 예.
0: 종류가 다 있어요.
1: 네.
0: 내가 원하는 게.
1: 아, 벌써부터 어렵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6개만 딱 제시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사람들한테 시식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24개는 쪽으로 가죠.
1: 예.
0: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1: 네.
0: 이제 사야 될 순간에
1: 아.
0: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를 보면
1: 네.
0: 24개 쪽에 간 사람은 실제로 구매율이 3%밖에 안 돼요.
1: 아.
0: 근데 6개 있는 곳에서 구매율은

0: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세웠잖아요.
1: 네.
0: 그 기준만 충족되면 결과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겠네요.
0: 많지 않죠. 네. 네. 뭔가 중간에 뭐 이것저것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이 맥시마이저하고 세리스파이서하고 실제로 보면 연봉은 네. 맥시마이저가 조금 더 높아요.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그런데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는 세리스파이서가 훨씬 더 높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네.
0: 연봉 그거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즐겁게 살 건지.
1: 네. 확 와닿는데요.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진짜 최선의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직관을 따랐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 그거 참 괜찮았어. 역시 첫 느낌을 따랐던 게 참 좋았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이제 예. 각자 직관이 좀 더 발달되신 분도 계시고
1: 예.
0: 어떤 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걸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전에 언제 이렇게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뭐 그래서 많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한 분은 자기는 직관만 따른다는 거예요.
1: 네.
0: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직관을 따르고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1: 그분. 네.
0: 그 옆에 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이게 얼마가 분석해서. 됐을 때 이걸 팔고 얼마 사고 어떨 때 팔고 이걸 항상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한 거죠 사실.
1: 그러네요. 네. 네. 자, 양가 감정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뒤에서 꼭 따라오는 게 자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감정들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0: 나침반이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네. 계속 망망대해 둥둥 떠다니는 거죠.
0: 그래서 2 플러스 알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행동 실행을 잘 못 옮기는 분들한테 제가 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40% 룰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면 보통 100%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늦어지기 쉽고요.
1: 맞아요.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0: 될 수가
1: 사실.
0: 없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잖아요.
1: 네.
0: 뭐 여행 같은 경우도 100% 다 계획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 동선이라든지 뭐 어디에 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계획은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만 세워지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어차피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선택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을 해가면서 아마존의 그 저 창시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긴 하는데요.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0: 거네요.
1: 그렇죠. 예. 어차피 예상하지 않은 일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네.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저 진로 심리학자인 존 크롬볼츠라는 사람이
0: 이런 감정은 뭐 사실 자연스럽죠. 그게 왜 생길까요?
1: 그게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예.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힘들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0: 예.
1: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지분율이 50도 5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한.
0: 이런 감정은 뭐 사실 자연스럽죠. 그게 왜 생길까요?
1: 그게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예.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힘들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0: 예.
1: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지분율이 50도 5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해도 나는 50%밖에 지분율을 갖고 있지 않는 건데 네. 상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또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니까.

0: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저 연구를 보면은요, 그 나이가 들었을 때그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분들이 훨씬 오래 산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의 행복감이나 어떤 오래 사는 장수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였을까 해서 딱한 가지만 남았어요.
1: 어떤 걸까요?
0: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
1: 아,
0: 살고요. 또 실제로 성공한답니다.
1: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렇게 고독하게 살수 없는 존재네요.
0: 네, 잠시 자기의

0: 시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130 쓰시는 분께서 교수님 말씀 기억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기 쓰기 3일간 자신의 마음...

호흡에 맞춰 얹어두던 즉흥적인 애드리브, 그리고 소리판을 들썩이던 예기치 못한 거친 숨소리. 이 그리워지는 정호예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호흡에 맞춰 얹어두던 즉흥적인 애드리브, 그리고 소리판을 들썩이던 예기치 못한 거친 숨소리까지, 차가운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온기와 서툰 인간미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정호예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한소리 제작소 소리 담기의 노래와 연주로 소리가 울리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공지능의 음악들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음악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요. 사람의 서툰 감정에 더 깊이 매료되곤 해요. 명창이 지르는 소리 한 대목에도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깊은 그늘이 드리우고요. 검은고 줄을 튕기는 거친 손끝에서도 연주자의 고뇌와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마련이죠. 조금은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악보 너머의 진심을 채우는 건 결국은 사람의 숨결일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교하게 변해간들 우리가 음악에 기대어 쉬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덕분은 아닐까요? 이 시간만큼은 완벽한 기계의 소리 대신에 사람의 땀방울과 눈물이 빚어낸 온전한 소리로 마음의 결을 채워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서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리는 소리는 무엇인지 그것도 전해주시고요. 1월 야상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세타령, 태평가, 밀리리아, 군밤타령을 엮어서 연주한 곡이에요. 해와 달,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흥겨운 밤의 이미지를 이 곡 통해서 느껴보시죠. 드오의 연주로 1월 야상곡 전해드립니다.

서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리는 소리는 무엇인지 그것도 전해주시고요.

8988님께서 오늘 여는 말이 공감이 가네요.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문자 주시고 6642님께서 숨소리가 느껴지고 연주곡 끝나면 귓속말 주고받는 연주자들의 그 정겨움이 감정 없는 인공지능의 연주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신다고 그렇잖아요.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숨소리도 좀 느껴지고 표정도 함께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잠깐 들으면 참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시면서 이제 6642님께서 포근하고 곱게 들리는 목소리가 정겨운 음악마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아나운서도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진짜 뭐 옛날에는 기계음하면 약간 어색했잖아요. 띄어읽기도 안 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위기감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방송도 다 AI가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요. 보석의 순도와 무게 단위에 관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임방울의 소리 음반에 일렉트릭 음악을 반주로 입힌 곡

임방울의 소리 김도균 그룹의 연주로 쑥대머리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여름 하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한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고 낭만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영악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내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 그 참담함을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 쉼 그리고 알았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나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통제된 그 안전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허전했다. 마치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간 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그것은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그만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 그 참변에 있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모험을 위해 사표를 내거나 가진 돈을 다 털어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상처받을 게 뻔한 사랑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뜨거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내 미지근함이 초라해 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품었던 현실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하루아침에 무모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못할 짓이니까. 억지로 뜨거워지려 애쓰다가는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게 뻔하다.

화를 예매하고 난생 처음 듣는 주제의 강연장에 머뭇거리며 앉아보고 늘 먹던 커피 대신 정해둔 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테니.

아라연의 연주로 연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오늘은 조성용의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글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 구석을 콕 찔린 것 같은 그런...

외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내 감정의 온도를 늘 미지근하게 유지하면서 이게 현명한 삶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허전함과 숨막힘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기지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럴 때는 작가의 말처럼 그저 내 일상에 아주 조그만 틈 하나만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늘 가던 길 대신에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고요. 매일 마시던 익숙한 음료 대신에 메뉴판에 낯선 차 한 잔을 그냥 덜컥 주문해보는 것처럼요. 내가 정해둔 궤도를 살짝만 벗어나도 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꽉 짜인 일상 속에 어떤 작은 틈을 선물하고 싶으실까요? 조성용 작가의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함께 해봤고요. 1178님께서도 한옥찻집 이야기가 저를 대신하는 것처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계획적인 것을 좋아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저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전해드린 것 중에서 그냥 아주 조그만 틈 하나, 그 틈 하나만 살짝 열어놔 보세요. 이어서 궤도 열차 전해드릴 텐데요. 반복의 노선에서 만나는 터널 속

원하는 것처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계획적인 것을 좋아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저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거문고 리듬이 만들어가는 궤도. 그것을 타고 오르는 해금의 활은 찰나의 호흡과 무중력의 공간성을

0: 남신든데 개잡기 심술보 하나가 의학 갈비 밑에 장기 궁짝만하게 병부춤치 찬 듯이 딱 붙어가지고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니 대장군 방 벌목 시키고 우귀 방에다 이사권기 삼살방 집지라 허기 불난 집에 부채질 아변 부인은 배통이 차고 무대 독자 불알을 까고 수저를 과부는 겁탈허기 닭을 짓고 소리허는데 잔소리허기 풍류허는데 나발 불기 된장 그릇에 도적 침관 보면 수가운 주기 목노는 놈 주잔치고 곱싸는 관을 짓고 소리허는데 잔소리허기 풍류허는데 나발 불기 된장 그릇에 똥싸기와 간장 그릇에 오줌 싸기 우는 애기는 집었듯 고차는 애기 눈 걸어버시고 나무 제사에 다굴기기 별개 허는데 뼈가 엄청이 1년 머슴 위상세경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옷을 벗겨 쫓아내기 공사부변진도 허여고 개천부리다 집어으로 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때께 붙들었다 해다 지면 쫓아내기 이놈 심술이 이러허니 삼강을 아르게 오주나를 알겠느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눈비에 형제 윤긴들을 알겠느냐 놀보놈은 이러하나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한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기 노인지 등짐치며 자청허여 쳐다주고 길가에 빠진 붉은 자루를 찾으러 전해주고 고단한 놈 봉변 보면 한사모피 말려주고 타향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다 소식 전코 집을 잃고 우는 아예 저희의 부모 찾아 죽이 개체불살 방장 부지올 지영비몰 짐승까지 구원하기에 희극을 쓴지 무기들 어찌 바라를 쏘냐
1: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가운데 놀보 심술대목 전해드립니다.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고요. 김인설님께서 보석하면 익산, 또 음악의 보석은 음악이 흐르는 말이죠 라고 해주셨어요. 아, 보석 같은 음악들 많이 많이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다음 곡으로 어우러지다 감상하실 텐데요. 뮤지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결혼 반지나 기념일 선물을 고를 때 매장에서 듣게 되는 알쏭달쏭한 주얼리 용어들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24K니 18K니 하는 말부터 3부, 5부 다이아몬드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금에 붙는 숫자 뒤에 알파벳 K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금의 순도. 그러니까 진짜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K는 캐럿의 약자인데요. 특이하게도 100이 아니라 숫자 24를 기준으로

금 함량이 58.5%가 돼요. 실제로 그 반지 안쪽을 보면요. 이 비율을 천분율로 환산해서 999, 750, 585라는 숫자로 새겨두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예요. 금에 쓰는 캐럿과 다이아몬드에 쓰는 캐럿은 발음이 똑같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같은 단위일까요? 아닙니다. 알파벳 하나 차이로 순도와 무게로 갈라지는데요. 금의 순도는 알파벳 K를 쓰지만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C를 써요. 귀로 들을 때는 같아도 K는 금의 순수한 비율을 그리고 C는 보석의 질량 자체를 말하는 거죠. 참고로 1캐럿은 딱 0.2g 정도의 무게를 말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5부 다이아에서 부는 공식 단위가 아니에요. 과거에 관습적으로 쓰던 비공식 표현이고요. 1캐럿의 10분의 1을

명시가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더. 은반지는 K 표시를 쓰지 않아요. 이유는 K는 금 전용 단위이기 때문인데요. 은은 오직 천분율로만 표시해서 가장 정교한 고급 은 제품에는 AG925나 또 은925 이렇게 찍혀 있죠. 귀금속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양보다 안쪽에 새겨진 정확한 기호와 숫자가 말해준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0: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대요. 백금은 자연 상태 그대로 은백색을 띠는 순수 금속 플래티넘이고요. 화이트 골드는 원래는 노란색의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하얗게 도금한 금합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태생이 전혀 다르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착용하신 귀금속을 보관할 때는 땀이나 또 화장품 성분이 아무래도 묻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낸 뒤에 서로 긁히거나 엉키지 않게 천 주머니에 따로 넣어두는 게 고유의 빛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제 가치를 증명하는 순금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거칠애보다는 실속 있는 알찬 시간들로 꽉꽉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주 지역에서 전해진 민요인데요. 부녀자들이 심심할 때 여흥을 위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경상도 거창 지역 쌍금쌍금 쌍가락지 전해드릴게요. 신삼조 어르신의 소리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전병훈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구박물가까지 두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 쌍금쌍금 쌍가락지 수시 떼기 밀가락지 허.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구 반주로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한음 한음의 오랜 세월의 수행과 공력이 담긴 철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독주에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음악 축제가 찾아옵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201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울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민요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먼 아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루와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는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예결 밴드의 니나노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이 화를 내면 많이 내는 게 진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상식선에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화를 내버려도 네. 낸 사람이 더 후회해. 진짜. 받은 사람은 맞아요. 기분이 나쁘고 네. 낸 사람은 후회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내고 나면 괜히 그 찝찝한 마음. 네. 다음 날 되면은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지.
0: 그럼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1: 사실 또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또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뭔가 약점이 있다라는 또 방증인 것도 같고요. 네. 아무튼 이럴 때 또 맛있는 음식 먹는다면 좀 기분이 풀릴 수도 있는데. 네.
0: 그리고 그럴 때도 화나지 않나요? 일들이 너무 밀려 있을 때.
1: 해결은 안 되고
0: 내 능력의 한계는 느껴지고.
1: 버겁고.
0: 맞아, 맞아. 그럴 때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고.
1: 짜증 나니까.
0: 그래서 월말이 다가오면요, 미뤄둔 일들을 좀 빠르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0: 예.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 받아서.
1: 아 그래요. 네. 네. 병옥 씨도 한번 사주세요.
0: 얘는
2: 청성곡 불러주면
1: 오병옥 좀 챙겨줘요.
0: 청성곡 불러주면 아, 이렇게 쓱 하나 그래요? 이렇게 쿠폰 하나.
1: 알겠습니다. 네. 6623님 네. 여름에는 빨래, 세탁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땀에 젖은 빨래는 세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빨래, 마른 빨래를 개는 건 미뤄도 됩니다. 오, 필요할 때는 가져다 입어도 되거든요. 저도 약간 이주입니다. 아. 말랐잖아요.
2: 네.
1: 그건 이제 약간의 어떤 언덕.
0: 언덕.
1: 산처럼 네. 쌓아놓고 거기서 꺼내 입기. 아, 요거 좋죠.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0: 우리 또 우리 자취할 때.
1: 예.

0: 자국이 있을
1: 흔적이
0: 겁니다.
1: 있겠죠.
0: 그러면 아랫집에 대한 보상과 복구와 우리 집에 대한 그 누수관 그 교체? 시공을 해줍니다.
1: 네. 보험 처리.
0: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험이 만약 없다면?
0: 그러면 이제 자비로 해야죠.
1: 생돈이 들어갈 수밖에
0: 없죠. 자비로 해야 됩니다.
1: 근데 요거는 미루면 안 되죠.
0: 아, 그렇죠. 이제
1: 바로 하셔야 돼요.
0: 지금은 덥지만 네. 몇 개월 지나면 바로 겨울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나마 날이 그래도
1: 네. 보험 처리.
0: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험이 만약 없다면?
0: 그러면 이제 자비로 해야죠.
1: 생돈이 들어갈 수밖에
0: 없죠. 자비로 해야 됩니다.
1: 근데 요거는 미루면 안 되죠.
0: 아, 그렇죠. 이제
1: 바로 하셔야 돼요.
0: 지금은 덥지만 네. 몇 개월 지나면 바로 겨울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나마 날이 그래도 어? 이럴 때 작업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1: 예. 뭐가 됐든 뭐 누수도 그렇고 누유도 그렇고 발생이 되면 빨리 수리하는 게 좋죠.
0: 어, 그렇죠.
1: 예. 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0: 맞습니다. 예. 예.
1: 빨리 해결하시고 또 결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미뤄도 되는 것들, 미루면 안 되는 것들. 일단은 아주 공감되는 3678님. 여름에는 벌레가 꼬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어? 하셨는데 이건 진짜 미루면 안 돼요.
0: 맞아요.
1: 어, 빨리 빨리 해.
0: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막 날파리들 막 이런 거 생기고
1: 네.
0: 어, 진짜 머리 아픕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소량씩 해가지고 바로 버리는 게
1: 맞아요.
0: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어, 밀봉되는 그 쓰레기통이
0: 있어요.
1: 있거든요.
0: 네, 음식물 그거.
1: 예. 네. 그걸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찼다. 네. 바로

0: 모르겠으나 좀 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요. 힘내십시오. 아, 4878님께서 충치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를 닦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절대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늦게 가면은 돈도 더 들고 더 고생하고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여행을 가는 거는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사람 몰릴 때 가면 더 힘들거든요.
1: 맞아요.
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여행 가는데 왔다 갔다 막 도로에서만 시간을 네네. 다 허비하거나 그러면
0: 맞아요.
1: 이게 여행인가 고행인가
0: 맞아요.
1: 싶죠.
0: 그래서 7말 8초 때는 저도 그때는 웬만하면 안 잡습니다.
1: 네.
0: 어디 가는 걸 잡지 않고.
1: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죠.
0: 그죠.
1: 그때뿐이니까
0: 맞아요.
1: 그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같은 뭐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 분들께서는 네. 딱 그 날짜 피해서 가야죠.
0: 맞아 맞아.
1: 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충치 치료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 네. 아끼는 길이에요.
0: 네.
1: 6855님 오후 2시 바투의 상사디야 미루지 말 것.
0: 딩동댕.
1: 공과금 세금도 미루지 말 것.
0: 맞아요.
1: 네.
0: 연체금이 붙으니까.
1: 맞아요.
0: 굉장히 좀 찜찜하고, 예. 과태료 이런 것도 바로바로 내야 됩니다. 그냥.
1: 전
0: 내버립니다. 그냥.
1: 걸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0: 예.
1: 한 번은 주황색의

0: 본선 진출팀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주 저희가 쉬었는데요.
1: 네.
0: 오늘 또 오랜만에 청국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1: 미루지 마시고.
0: 판소리부터 민요 악기 연주까지 미루지 마시고 나 진짜 못해 그러니까 해봐야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1: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저희가. 요 신청.

0: 10분 있다가.
1: 저도 이 얘기 들었습니다.
0: 네.
1: 제일 좋은 건 이제 탄산 음료를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긴
0: 제일 좋죠.
1: 하겠죠.
0: 네.
1: 근데 또 땡길 때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먹고
0: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니까.
1: 맞아요.
0: 네. 파라나 이 아, 유산균?
1: 일단 유산균 선물을 아. 9514님 드립니다.
0: 네. 잘 드십시오. 파라나 26님께서 어젯밤에 남편과 살짝 투닥거렸거든요. 아침에 둘 다 입 꾹 다물고 출근을 했는데 사과, 화훼 이런 거 미루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과하고
1: 맞아요.
0: 예.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1: 누가 먼저 하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0: 아...
1: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 사과, 화훼 이런 거 미루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과하고.
1: 맞아요.
0: 예.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2: 누가 먼저 하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0: 아...
2: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 에이...
2: 먼저 미안해. 어제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건
0: 뭘 그렇게... 미안해? 이렇게 나오면
2: 그렇게 나오겠죠.
0: 아, 그래요? 아,
2: 미안하다. 이런 말은 미루면 탈라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 좀 그렇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2: 하, 근데 진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그 진짜 병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0: 계시긴 계세요.
2: 네. 네. 절대 못해요. 절대.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0: 안 하신 분들 네. 계시긴 하죠. 네.
2: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사실

0: 또 괜찮은 것 같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1: 확실히 설거지는 먹고 바로 하는 거랑 다음날 하려고 할 때랑 업무의 강도가 약간 다른
0: 좀,
1: 것 같아요.
0: 조금 네,
1: 더 네. 힘든 느낌이에요. 다음날 하려면.
0: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5932님께서 두 분은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깔끔쟁이 우리 아들은 집에 오면 무조건 씻어요. 손발이 찝찝하다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샤워부터 합니다. 대단하죠? 하시면서.
1: 오.
0: 습관이 잘 드셨네요.
1: 그러게요.
0: 네. 집에 가면 바로 샤워하세요?
1: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0: 아, 그래.
1: 왜 집에 있을 때는 뭔가 다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고. 뭔가 찜찜하면은 네.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0: 되게 깔끔하시네요.
1: 아, 안 씻으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는 하지는 않는다고.
1: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네. 집에 가자마자 씻는 거랑 좀 누워 있다가 씻는 거랑
0: 눕지는 않아요.
1: 피로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0: 아, 저는 집에 가자마자 네. 걸레로 바닥을 다 닦고. 아.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묻지마
0: 따지지마.
1: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리야.
5: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봉다오
6: 상콜리
5: 저 진짜 이쁘죠?
6: 누구요?
5: 저요.
6: 누구요?
5: 아 아니 아니 이거요 이거.
6: 아, 아, 예.
5: 아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장신구부터 병풍까지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다는데 이런 거 되게 비싸겠죠?
6: 아 이것은 조선시대 안방이나 사랑방에 두는 머리장이네요.
5: 머리장이요?
6: 예.
5: 머리맡에 두고 쓰는 장인가 보네요.
6: 그렇죠.

0: 흔히 안방에 두는 대표적인 가구를 장롱이라고 하는데 상컬리는 장과 농의 차이를 아시나요?
1: 장과 농의 차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0: 네.
1: 봉도는 알아요?
0: 일단 장과 농은 모두 내부에 물건을 넣어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든 가구를 말하는데 머릿장이나 화초장 같은 장은

0: 거지요.
1: 아, 어머 세상에, 봉도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부모님이 가구 좀 하셨어요?
0: 아니요.
1: 와, 대단하시네. 진짜 뚝뚝하다.
0: 아, 감사해요.
1: 봉도 좋아.
0: 아니, 괜찮아요.
1: 봉도 좋아.
0: 제가 그만해요.
1: 네가 똑똑해 좋아.
0: 저 음정이라도 좀 맞춰서 불러주시지.
1: 봉도, 나랑 머리장도 보고 병풍도 볼 수 있는 공연. 네가 똑똑해 좋아.
0: 저 음정이라도 좀 맞춰서 불러주시지.
1: 봉도, 나랑 머리장도 보고 병풍도 볼 수 있는 공예품 전시 같이 갈래요?

0: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뭘까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거라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은 극심한 더위에 휩싸이면서 각국이 휴교령과 함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적십자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노출됐을 때 맥박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냉찜질하면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맥박점 냉각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30분 내로 체온 회복을 돕는 맥박점은 어디일까요?
1: 1번 코 주변, 2번 입 주변, 3번 손목.
0: 쉽네요.
1: 뭐 우리 한의원 갔을 때 맞아요. 선생님들이
0: 것 같아요.
1: 네. 자, 똑딱이 퀴즈로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뭘까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1: 뭐 네. 혹은 빠르네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네네 그 부분입니다.
0: 너무 쉽죠.
1: 혹은 뭐 이 부분에 그 약간 아플 때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자,
0: 저는 여기에 시계를 찾습니다.
1: 시계.
0: 자, 시계를 제가 어디에다 찾을까요?
1: 코 주변에 찰까요? 입 주변에 찰까요? 네. 손목에 찰까요?
0: 그렇죠.
1: 시계.
0: 이건 네. 너무 쉽죠, 이제.
1: 그렇습니다.
0: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답답해가지고 시계를 못 찾겠더라고요.
0: 그런 분들 꽤 많으세요.
1: 네, 막 땀 차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조금 힘들어서.
0: 저는 이제

0: 심각한 상황이에요.
1: 살인적이긴 하더라고요.
0: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1: 와.
0: 유럽도 큰일입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두렵습니다. 네. 자, 떡 선물은 3360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2: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2: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유산균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야, 엄청 많긴 많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과속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한 지 29년째라고

0: 힌트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충분한 것 같죠?
2: 그러면 어떻게 발표할까요?
1: 정답을요?
2: 네?
1: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2: 좀 이따 할까요?
1: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6855님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로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2: 30km.
1: 네. 아, 진짜 어떤 경우 그럴 때 있잖아요. 난 3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아, 어쩌라는 거지?
2: 그죠, 그죠, 그죠.
1: 네, 안전속도 유지하고 있는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해도 되나요?
1: 네.
2: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카메라가 정답이었습니다. 찰칵. 근데 카메라가 계속 또 늘어날 것이고,
1: 예. 네. 그렇죠.
2: 그리고 뭐 이런 차량 관련된 단속 장비인 카메라도 많지만은 뭐 다목적 카메라 뭐 등등 해서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카메라가 정답이었습니다.
1: 찰칵.
2: 근데 카메라가 계속 또 늘어날 것이고,
1: 예. 네. 그렇죠.
2: 그리고 뭐 이런 차량 관련된 단속 장비인 카메라도 많지만은 뭐 다목적 카메라 뭐 등등 해서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1: CCTV.
2: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카페에서 카페에서 뭐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것도
1: 불안하지 않죠.
2: 어차피 다 걸리니까.
1: 맞아.
2: 그래서 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네. 그래서 뭐 범죄가 발생하면 동선을 파악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2: 맞아요.
1: 네. 그래서 범죄율도 확실히 떨어지지 않았나요?
2: 아, 그런 것 같아요.
1: CCTV 보급 이후에.
2: 저도 엊그저께 어디 경찰이시래요. 전화가 왔어요.
1: 네.
2: 뭐 어디서서 무슨 뭐 경찰입니다. 그래서
1: 네.
2: 아, 예. 그랬죠.
1: 여보 잘못했나?
2: 근데 어떤 뭐가 있는데 예. 당신 차량에 블랙박스를 좀 볼 수 있냐.
1: 아, 그럴 수 있죠.
2: 저희가 뭘 봤더니
1: 네.
2: 뭐 차 번호가 이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그거가 지나갔다고
1: 네.
2: 혹시 좀 블랙박스 볼 수 있냐고 예예 예. 그랬었거든요.
1: 네.
2: 다 찾더라고요.
1: 진짜. 다 찾잖아요.
2: 네네네.
1: 검거율도 확 올라갔고.
2: 맞습니다.
1: 자.

0: 농작물 생육을 방해하고 가축을 폐사시켜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요즘 물가에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1: 좀 있으면 이제 초복이잖아요.
0: 네.
1: 여름 보양식 또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아무튼 이 조류독감으로 닭도 그렇고요, 달걀도 그렇고 참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물가 잡겠다고 지금 또 금리를 막 올리다 보면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져버리기
1: 그죠.
0: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문제입니다.
1: 아이고.
0: 여러모로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고요.
1: 네.
0: 이럴 때일수록 제일

0: 전에 선생님 하실 때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셨어요?
1: 왠지 네, 수학
2: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3: 아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음악 선생님이셨을까도 생각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 오늘 어떤 거 일단 해주실 계획이세요?
2: 오늘 그 니뉴 밴 노래 뭐 모르지만은 잘 모르지만 네. 못하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미...

0: 따라서
1: 아.
0: 예, 세 자리에 예, 좀 정리정돈하는 거
1: 예, 예, 예.
0: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하시네요.
1: 알겠습니다.
0: 아, 잔다. 예, 그 정도.
1: 여기까지.
0: 알겠습니다.
1: 아,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또 다른 목소리 좋아지셨어요. 우와, 매력 있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2: 노무현님.
0: 예.
2: 평상시에 노래를 부르는 것
1: 그렇게 알고 있겠고.
2: 네.
1: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선생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리 내면 어떤 느낌일까를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노미호 선생님
2: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셨어요?
0: 뭐 그 젊을 때는 직장생활 할 때는 직원들하고 자주 갔는데
1: 네.
0: 퇴직하고 나서는 뭐 가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2: 없으니까
1: 네. 네.
2: 그러실 수 있겠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을 뵈면 보람된 일 중에
0: 예. 들려오는 노래소리 잠을 깨우네
1: 아~

0: 네, 그 정도만
1: 여기까지
0: 하겠습니다.
1: 아, 목소리가 갑자기 온.
2: 네네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자들 중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2: 그러셨을까요?
0: 예, 예. 그리고 제가 특히 또 학생
2: 부르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셨습니까?
0: 노래 듣기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2: 아, 네. 네. 흥얼흥얼 하시는 것도 좋아할 것 같고.
0: 예, 주고.
2: 예, 그때는
3: 예, 그랬었어요.
2: 맞아요. 그때는 그럴 수, 예, 맞아요. 예.
0: 그렇게 했는데 네. 또 인간적으로 또 나중에 애들하고 대화 퇴직하고 나서는 뭐 가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2: 없으니까. 예.
1: 네.
2: 그러실 수 있겠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을 뵈면 보람된 일 중에
0: 예.
2: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선생님으로 인하여 약간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경우? 이를테면 조금 그래 좀 애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모범생은 아닌데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나중에 좀 잘 돼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연락이 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혹시 그런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으셨는지?
0: 네, 조직 생활을 제가 한 38년 했습니다.
2: 네네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2: 그러셨을까요?
0: 예.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역시 우선 애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2: 아, 사랑 네.
0: 마음이 사랑해야 먼저 되고 네. 애들 그 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기 아이들의 재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2: 네.
0: 오래 그러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2: 아,
0: 좀 키워주는
2: 아.
0: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2: 훌륭한 말씀.
3: 완전히 핵심을 짚으신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자, 노미호님.
0: 네.
2: 끝으로 진짜 이거 저기 선생님 뭐 퇴직하신 선생님으로서 이거 한 말씀

0: 김점순, 이선영, 최은호의 소리로 뱃노래 잦은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네. 두 번째 우리 청국장 주인공은 또
0: 김점순, 이선영, 최은호의 소리로 뱃노래 잦은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네. 두 번째 우리 청국장 주인공은 또 어떤 분일지 네. 어떤 선곡을 하셨을지 네.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경산아 향수대학교 3학년 김채아입니다.
1: 3학년이고
0: 김채아요?
3: 네.
1: 김채아씨.
0: 경산하양 초등학교요?
3: 네.
0: 몇 학년이에요?
1: 3학년.
3: 3학년이에요. 3학년.
1: 김채아 양.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어머, 예.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
1: 10살이죠, 그러면. 네. 어머, 너무 귀엽네요.
0: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채아 양.
3: 네.
0: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3: 아니에요. 5교시만 하고 왔어요.
1: 아 그러면 그럼요.
0: 점심 먹고 5교시까지 하고 집에 온 거예요?
3: 네.
0: 아이고 아이, 세상에.
1: 지금 대답도 내가 아니라 네. 네. 이 목소리도 너무 귀여워요.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3: 네. 뭐예요?
0: 바투의 상사 디아를 알고 있어요?
1: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죠?
0: 엄마가 해줬어요? 신청을?
3: 네. 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그래요?
0: 치아 형이 하고 싶어 했어요?
3: 네.
0: 아이고 그랬구나.
1: 그러면은 국악 장기자랑을 보여주는 코너인데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하셨어요?
3: 민요요.
1: 민요요?
0: 경기민요 배웠어요?
3: 네.
0: 세상에. 몇 살 때부터 배웠어요?
3: 7살 때부터요.
0: 7살 때부터.
1: 벌써 3년이나 배운 거네요.
0: 야. 많이 배웠어요?
3: 네.
0: 아이고.
1: 그러면 민요 배웠으면 공연도

0: 아저씨는 어때요? 잘했어요?
1: 네, 이상한 아저씨랑 사진 찍으려고 평소박 들고 기다렸는데
0: 네.
1: 못 찍었어요. 다음에 찍어주세요.
0: 에이그.
2: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1: 네.
0: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어.
2: 미안해요. 집이 어디예요? 잠시 내려갈게요. 내려가 사진 찍어줘야겠다. 얼마나
0: 많이 속상했죠, 채아 양. 얼마나 속상했으면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2: 저기 채아 양.
1: 네?
2: 옆에 엄마 있죠?
1: 네.
2: 잠깐만 바꿔줄 수 있어요? 잠깐만.
3: 네, 여보세요?
2: 어머니.
3: 네, 안녕하세요.
2: 저그 죄인 이상화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어머니,
3: 네.
2: 현수막까지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켓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 아니요, 그, 이정희 현수막에 그 하늘이 선생님하고 이성아 선생님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저희 그 친구가 제작을 해줬거든요. 네, 이제 근화여중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그거 들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정희하고만 찍고 이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태아가 아쉬워했어요.
0: 이정 양은 그래도 로비로 나갔었네.
3: 네.
0: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근데
3: 네.
0: 아무래도 우주 대스타 이상화 씨는 워낙 이제 일정이 빡빡하셔가지고
2: 네.
0: 요거
2: 어머니,
0: 대구에서는 인사를 못했는데
3: 네.
2: 그러셨군요. 네.
0: 말 사죄하세요.
2: 어머니, 죄송하고요.
3: 아니에요. 네. 다음에 찍어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아, 네,
0: 어머니께서는 바투의 상사 디아를 좀 그래도 애청을 하세요.
3: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원래는 몰랐었는데,
0: 네.
3: 이제 이정희 덕분에 알게 되어가지고,
0: 아하.
3: 네. 이정희 나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쭉 시청하고, 네,
2: 어허.
3: 있어요. 다음에 찍어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아, 네,
0: 어머니께서는 바투의 상사 디아를 좀 그래도 애청을 하세요.
3: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원래는 몰랐었는데,
0: 네.
3: 이제 이정희 덕분에 알게 되어가지고,
0: 아하.
3: 네, 이정희 나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쭉 시청하고, 네,
0: 어허.
3: 있어요.
0: 그래요.
3: 네.
0: 채아 양은 진짜 우리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3: 아, 네.
0: 얼만큼 좋아해요?
3: 그냥 이제 뭐 가면서도 부르고, 뭐,
0: 어허.
3: 네. 이렇게 뭐 즐겨 부르고 네뭐 반장 선거 때도 부르고 네
2: 그래서 반장이 됐어요?
3: 아네 작년에 반장 되고 올해 또
2: 와, 와.
3: 부반장 되고
2: 미녀 덕분에 어떤 그게 있네요.
3: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네
0: 알겠습니다. 피가 아버지 핀가요? 어머니 핀가요?
3: 아 흥은 좀제 피가 있는 것 같고요 네저 노래는 더잘
2: 아,
3: 모르겠어요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네네
2: 채아 양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3: 네,
2: 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채아 양?
4: 네?
2: 네, 지금 컨디션 괜찮아요?
4: 네.
2: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미녀 중에 어떤 미녀, 어떤 노래를 불러줄 계획이세요?
4: 대구 아리랑이에요.
2: 대구 아리랑.
0: 대구 아리랑.
2: 어허, 좋습니다. 자.

0: 할 때 네. 민요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냥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냥 뭐 저는 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할 겁니다. 자.
1: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 고개 넘어
0: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민요에 얹어서 부른 거예요?
1: 네.
2: 아 공약을 가사로
0: 그거 혹시 기억나요 지금? 기억 안 나죠?
1: 수첩에 적혀있긴 해.
0: 수첩 빨리 찾아와요.
2: 자,
0: 빨리.
2: 어머니 빨리 움직여주시고요.
0: 최악 수첩. 그거 듣고 싶어요. 그거 아. 삼촌이. 그거 듣고 싶어. 사진도 안 찍어준
1: 주지.
0: 없어.
1: 에? 들고 있어.
0: 들고 있어.
2: 어머니 프롬포트 부탁드립니다.
0: 삼촌이 에. 사진도 안 찍어줘놓고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2: 자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0: 수첩 찾았어요. 수첩.
1: 웃는데 그냥 기억나는 만큼
2: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가 네네네네네. 보여주는 거니까
0: 들려 자 가볼게요
2: 기억나는 대로
0: 네네네 시작
1: 아라린가 쓰라린가 야인가 아리랑 고개 기억나는 만큼
2: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가 네네네네네. 보여주는 거니까
0: 들려 자 가볼게요
2: 기억나는 대로
0: 네네네 시작

0: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 네.
0: 집에서 놀면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뭐 그런 게 준비가 되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어떤 날에는 이정양이랑 같이 또 한번 네. 나와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1: 저희가 이제 소박하게 네. 또 마련한 네.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0: 네.
1: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 코너가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박양덕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였습니다. 남자.
1: 넬베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0: 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음악과 함께 하늘이 됐든지 창밖이 됐든지 눈길을 좀 주고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립니다.
1: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채워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단가 운담 풍경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북장단에는 추임새를 들어보니 최우칠 명인이 아닌가. 제 약간 이런 특유의 추임새 소리가 있어요.

종류 철가염 산조 한바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이 산조를 구상하고 다듬은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단을 또 연주한다고 하니까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죠.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가능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도 민요 옛날 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박기향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거문고 철가야금 산조 병주를 준비했는데요. 앞서서도 공연 소식에서 철가야금 연주회 소식을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공연 관심이 있거나 또 철가야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속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음이 훨씬 길고요. 그래서 일반 가야금이 이렇게 땅 튕겼을 때 나는 소리보다 훨씬 표현을 더 길게, 오래,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비감, 공간감,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문과 만나면 또 어떤 그 색채가 더 짙어질지, 예, 이런 거를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문고 철가야금 산조 병주 중에서 중모리부터 자진모리까지 이세환의 거문고, 이주영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예, 오늘은 강릉 단오구 중에서 한 거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SNS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료들 그리고 학교 때 뭐 선후배들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다 친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어제 SNS 보는데 강릉 단오제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주를 너무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김은석 씨가 SNS에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예, 오늘은 강릉 단오구 중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일 텐데, 강릉 단오제를 다른 말로 강릉 단오굿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만큼, 사실 이 강릉 단오굿은 강릉 단오제의 핵심 전통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사 성황신을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관령 선황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사 성황신을 모시고 연행하는 이 마을 전체, 지금은 이제 강릉시 전체 그리고 전국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굿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더 일찍 했다고 합니다.

대로 있는데 안에 노랫말이 현대의 어떤 기물들 전차와 기차가 나타났을 때 아, 이 노랫말이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노래인데 단오제를 보면서 의식과 어떤 시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 시민들의 참여 형태나 또 여러 그 관광객들의 참여 형태 이런 것들이 참 현대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있구나. 그야말로 옛 것과 오늘의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강릉 단오굿뿐만 아니라 강릉 단오제 전체에서는 관노가면극, 그네,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이렇게 전통 놀이들을 비롯해서 각종 현대적인 행사들도 어우러지고 있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 대표들이 나오셔서 이 퍼레이드 하는 모습, 예, 그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님은 전차 기차를 타는데 우리 집 서방님, 아, 서방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 저인간은 논골 밭골만 탄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다른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하는 아주 나쁜 노랫말인데. 아무튼 보면 노래 선율은 예.

장예수 용궁으로

대천지라 저하는 바다 절로 섞은 물과 풍일 노시들은 구정을 갔어내고 일철로 이어서 삼시신사정파 오기방 육합수 칠천여 팔과이 자주 임모진사 어미 시우 수레방을 들어던 부정으로

그 게임 할 때 나오는 소리인데 효과음 같은 아 대단합니다. 신성남의 무가, 송동숙의 장구, 김정희의 징, 김용택의 상꽹과리, 김동렬의 부꽹과리, 김석출의 호적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강릉 단오제 굿 중에서 국사성황님 모시는 굿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신뱃노래 준비했는데요. 원한철의 대금, 서영훈의 피리, 서영민의 해금, 서영호의 아쟁, 김희진의 가야금, 최재희의 검은고, 김규형의 장단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천 아리랑 들었습니다. 예천 통명농협보조원회의 소리였는데요. 중간에 재밌는 노랫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들리는 노랫말은

부르면은 으뜨하실런지요? 허,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대를 퇴금이라 부르겠소. 아, 용금이, 아, 퇴금이 뭐들란가? 내가 전일에 의석권이나 읽어보았으되 토끼 단이 약된단 말은 금시천문문문문문 아차차차차차차차차 춘치 자명이로고 뜻밖에 풍류가 낭자할채 왕자진의 봉필이 박전사 쪽 장고아청풍조풍 세견자 검무헌과 동지웅당 장량의 옥동서 뜻대로 내요 세상에 예끈지며 고개고개 고쪽 장고아청풍조풍 세견자 검무헌과 동지웅당 장량의 옥동서 뜻대로 내요 세상에 예끈지며 고개고개 고개 완전히 바람 좋다고 지영적 등파사 봉황사 우이유곡 최종곡을 곁들여서 노래갈 때 낭자건 풍악소리

별주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자니 지금 용왕님이 뱃속에 들어있는 간을 지금 속으신 모양이라 기가 막혀서 동국으로 말을 하는데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옥복 산천이 어디 뵀뇨? 삼성한 밖에 벌어 잊고 일락 장사 추세 고고곤 허니 부지아쳐 고고고고 조상 구원고 사 추세 고고곤 허니 부지아쳐 고고고고 조상 구원고 안고천 당도원이 한군자 사이였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간 쓰고 무랄 대공이 가이제창호 턱이가 대답보되 배족 정사는 이 가.

이진대요 척벽강을 당도근이 소자첨

지나간다도 복명 걸지다 난 나라 등에 저들도 오래고양 어수가 한산 농명을 원해 근산이 좋으시고 인손으로 보란든지 들어간 태공 기주에게 좋대려

판소리 춘향가에는 청춘 남녀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가 담겨 있는데요. 사랑 노래는 사랑가 하나뿐인데 이별 노래는 참 다양하죠. 오늘 이 음악에서는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애절한 노래죠. 갈까부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갈까부다. 이 대목은 춘향 자탄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춘향이 이몽룡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따라가고 수진이 날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중간중간에 박수 소리도 나오고 특히 정해진 명창의 그 부침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죠. 북과 참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와 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는 신세. 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차라리 죽어 제비가 되어서 이몽룡에게 가고 싶다고도 하는데요. 노랫말이 이렇게 슬프다 보니 이 대목은 전형적인 개면조 선율로 절절하게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춘향은 모르지만 이미 위기가 춘향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춘향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은 굴로사령이 춘향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갈까부다는 춘향이가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알지 못하고 몽룡을 그리며 슬퍼하는 대목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갈까부다의 끝부분에 굴로사령이 등장하면서 춘향의 깊은 슬픔은 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은 갈까부다라고 하는 소리의 첫머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도 이 대목은 갈까부다를 처음 내는 소리꾼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함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김청만 명인이네요. 김청만 명인의 북장단으로 갈까부다 보내드립니다.

다가 노디 다가

0: 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1: 아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0: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이, 박찬이,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여행 플레이리스트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 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대 놀이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놀음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 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기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리어노리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싱겁다는 말과 짜다는 말. 음식 간을 볼 때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죠. 물에 물탄 듯 밍숭맹숭하니 별

또 싱거우면 맛 없다고 하고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야 인기가 좋은 것처럼 사람도 외모나 언변이 화려해야 관심을 확 끌지 싱거운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가 많진 않은 편이죠. 하지만 반대로 짜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쓸 때는 인심이 야박하고 인색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보면 싱거운 사람은 짜지 않은 사람,

0: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짜다는 말. 음식 간을 볼 때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죠. 물에 물 탄 듯 맹숭맹숭하니 별 재미도 없고 어딘지 엉성해 보이고 늘 멋쩍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싱거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음식도 싱거우면 맛 없다고 하고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야 인기가 좋은 것처럼 사람도 외모나 언변이 화려해야 관심을 확 끌지 싱거운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가 많진 않은 편이죠. 하지만 반대로 짜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쓸 때는 인심이 야박하고 인색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보면 싱거운 사람은 짜지 않은
1: 나도 내 성격을 바꾸고 싶지만처럼
0: 어쩌면 싱거운 사람들이 마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래 함께하기 더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하로의 노래로 난 너무 소심해 들으면서 6월 23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심한 나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이하로의 노래로 난 너무 소심해 들으면서 6월 23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싱거운 사람과 짠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싱겁다, 짜다라는 말이 음식 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에서 은근히 많이 쓰이죠. 사실은 음식도 싱겁지도 짜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모든 음식들이 다 같은 맛일 수는 없으니까요. 짭짤한

다양하고 이 말들이 여러 상황에 응용돼서 쓰이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은 정말 맛의 진심인 민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맛있는 라디오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맛을 내는 분들이 모여서 이 시간 만나를 이루고 있을지, 자, 여러분 각자 자기 성격을 맛에 비유해서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성격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정해봤어요. 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내 성격은 무슨 맛일까요? 나눠주세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저녁에 휴식은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입니다. 꽃잎이 하얗고 속이 붉은 건 백단심, 분홍에 속이 붉은 건 홍단심입니다. 학교 주차장 입구 쪽에 피어 있어 학생들이 들며 나며 보기에는 외진 곳이지만 노랫말처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딱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간이 딱 맞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아유 우리 만나 간이 딱 맞는다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저는 싱거운 사람인지 짠 사람인지 어렵죠. 그런데 아유 우리 만나 간이 딱 맞는다니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저는 싱거운 사람인지 짠 사람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내는 이들에게는 싱거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담백한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담백한 것만큼 또 매력적인 맛이 없죠. 그렇죠? 오랫동안 다채로운 맛들이 천천히 풍겨서 나오는 게 바로 예,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만나의 월드컵 특파원 월드컵 알림이 네, 7324님께서 문자

땐 왜 생겼나 왜 생겼나요 다지 알뜰이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알뜰이 왜

0: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1: 감동고 낙갑지 않은데 새끼 서발에 또 나 먹나.

0: 구하나오하나님께서요. 나의 맛은 보통 맛 모두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우, 최고인데요.
1: 3, 3, 3, 4, 5, 구설은 내 암을 닦고 봐보니 뼈골이 살살 다름든다.
0: 보면 웃기고 인간미가 굉장한 사람 해주셨네요. 아우, 저 두리안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꺼려했다가 한번 먹었더니 그 안에 또 정말 맛있는 오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아우, 그런 분이시군요.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꺼려했다가 한번 먹었더니 그 안에 또 정말 맛있는 오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아우, 그런 분이시군요. 자, 6700님께서요. 할머니는 싱겁고 심심하지만 계속 먹게 되는 뻥튀기 같은 분이라고 저희 손자가 표현해 줍니다. 칭찬인 거겠죠? 해주셨는데 이 뻥튀기 중독성 엄청나잖아요. 분명 칭찬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저는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 지인들도 싱거운 사람이래요. 짠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싱겁게 살래요. 하하호 하면서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좋죠. 그쵸? 네, 다 각자가 선호하는 또 그런 맛이 있으니까요. 하하호호 하는 게 최고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2630님께서요.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화끈함과 시원함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불의를 보면 남자처럼 호탕하게 한 소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무슨 일이든 질질 끌지 않고 쿨하게 털어버리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거든요. 뒷끝 같은 건 키우지도 않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주변에서도 제 이런 호탕하고 쿨한 모습 덕분에 같이 있으면 속이 다 뻥 뚫린다고들 해요. 보미님 성격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호수처럼 잔잔하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제 성격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부러워하는 성격은 있습니다. 우리 2630님 같은 스타일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탁탁 얘기하고, 그쵸? 아,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동경하거든요. 너무나 멋있어요. 좀 닮고 싶어요. 제가 약간 속으로 끙끙 앓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2630님처럼 멋지게, 네, 호탕하게 그렇게 성격 좀 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휘모리 작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도 정답 잘 주셨고요. 4878님께서 옛날에 사극에서 종종 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달에 붙인 편지 신청해요. 요즘 날이 좋아서 시원해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날은 좋고 바람은 조금 선선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사극에도 저도 이것을 입고 나온 모습을 종종 맞습니다. 네. 자, 2113님께서요.

에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1967님께서요. 비옷 해주셨는데 네, 옛날에 이 비옷을 그러니까 상의이겠죠. 네. 뭐라고 불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151님께서요. 정답 주시면서 비 올 때 우산 없이 비 맞고 갔던 추억 있으시다고 네, 보내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를 좀 맞고 싶어서 비 오는 날 좀 학창시절엔 저는 비를 맞고 다녔던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추억들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따궁에 가려진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피나 띠 따위를 엮어 만든 옛 우비의 하나.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옛시대에 직접 만든

힌트곡 한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권미희의 노래로 용산 어화 들을 텐데요. 이 강야위를 엮어 만든 옛 우비의 하나.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던 것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곡 한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권미희의 노래로 용산 어화 들을 텐데요. 강희맹의 경도 12경 중 제11경 용산의 풍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용산은 오늘날 서강대교 북쪽 끝에 잠두봉, 서호 8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네요. 이곡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죠.

권미희의 노래로 용산 어화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렸죠. 자, 오늘은 휘몰이 작가 6, 7월 흐린 날에 나오는 노랫말을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6, 7월 흐린 날 바늘 나가는 머슴이 입은 재래식 우비의 이름이죠. 1번 메롱이, 2번 도롱이, 3번 도롱뇽이, 4번 황조롱이, 5번 이몽룡이 이렇게 보기 드렸고요. 사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한 1년 전쯤 떠먹기로도 한번 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왠지 익숙하실 겁니다. 자, 5055님께서요. 어렸을 때 우산이랑 비옷이 부족해서 비료포대설이라면 이 단어가 왠지 익숙하실 겁니다. 자, 5055님께서요. 어렸을 때 우산이랑 비옷이 부족해서 비료포대 잘라서 쓰고 다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비료포대가 참 쓰임이 많았어요. 겨울엔 썰매도 타고요. 3515님께서는요. 우산 없이 아빠 만나러 갔던 추억 하시면서 정답도 네,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8852님께서는요. 빗물이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이 드는 비옷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샵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보남형님께서요, 박물관에서 이거 봤는데 지퍼로 만들어 빗물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초가집도 겹으로 쌓으면 빗물이 안 들어오니 이곳은 참으로 슬기로운 비옷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구같이 섬섬한 맛 같아요. 단맛도 신맛도 크지 않은 중간의 맛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죠.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맛 아닌가요? 그쵸? 단맛이기도 하고 신맛이기도 하고 그쵸? 바람바람님께서요. 옛날 어릴 때 외갓집에서 볏짚단으로 이것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해주셨고요. 아 정말 이것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도요. 옛날에 비 오는 날 외할머님과 같이 지프로 만든 이거 우장 입고 모내기 하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얽혀있는 추억 네,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휘모리 작가 6, 7월 흐린 날의 일부를 전병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도롱이었죠. 4128님께서요. 우연하게 알고 있는 작가네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도룡이 아니고 돈맛도 신맛도 크지 않는 중간의 맛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죠.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맛 아닌가요? 그렇죠? 단맛이기도 하고 신맛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바람님께서요. 옛날 어릴 때 외갓집에서 볏짚단으로 이것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해주셨고요. 아 정말 이것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도요. 옛날에 비 오는 날 외할머님과 같이 지프로 만든 이거 우장 입고 모내기 하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얽혀있는 추억 네,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 계시네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휘몰이 잡가 6, 7월 흐린 날의 일부를 전병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도롱이었죠. 4128님께서요. 우연하게 알고 있는 잡가네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도룡이 아니고 도롱이라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 도롱이는요. 볏짚이나 갈풀을 엮어서 만들었다니 그야말로 자연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 우비였던 거죠. 겉은 지피나 갈풀의 거친 줄기가 그대로 아래쪽으로 드리워

네, 아, 어제 운동 나오셨다가 비가 와서 정자에 앉아서 신청곡 신청해 주셨던 네, 그 생각납니다. 결국 운동을 마치지 못하고 들어가셨군요. 아,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곳에 계신가요? 오늘 운동 이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9171 하나님께서요. 요즘 가을 날씨인 듯 비와는 거리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6759님께서 다시 한번 음악 들으시면서 안예은은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 누가 감히 흉내도 못낼 듯요. 라고 또 감상평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독특한 자신만의 또 세계가 있죠. 멋있어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맞아요. 도롱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입어보진 못했는데 귀엽고 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또 가끔은, 네, 반전 성격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찍어주신 사진은 너무 멋지네요. 고즈넉한, 네, 예, 호수죠. 어우, 정말 강인가요? 너무 멋진 이 사진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6759님께서요. 어제 폭우가 내려서 운동도 못했는데 도롱이라도 있었으면 좀 낫으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어제 운동 나오셨다가 비가 와서 정자에 앉아서 신청곡 신청해 주셨던 네, 그 생각 납니다. 결국 운동.

승승장구님께서 신청해 주신 흙의 노래, 배영은 작곡이고요. 심소라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제 성격은 약간 강간한 것 같아요. 부리는 못 보지만 말도 못하고 저도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는 외강 내유인 내 성격 너무 싫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속으로 혼자 앓는 거 참 싫어요. 이거 말할 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5558님께서요. 귀로 듣는 맛있는 라디오 무난한 나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나물 반찬으로 비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나물 좋아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찬사인데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나의 성격, 입맛은 나 스스로 결정 못해요. 포기! 해주셨어요. 아, 근데 우리 김인설님께서 이렇게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으로 알려졌지만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는 러브버그가 올해도 수도권 전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출몰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브버그의 공식 명칭은 붉은 등

D.E.K. 김도훈의 노래로 프리덤 자진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벌써 출몰했어요. 익충이라는데 너무 많아서 좀 힘들죠. 방역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도 러브버그 물 뿌리면 서로 떨어진대요.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유 분무기를 들고 다녀야 할지 참... 아유, 고민입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저의 성격은 바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잊질 못하고 도움을 주다 보니 저를 보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훌륭하신 거죠. 그렇죠? 자, 2113님께서요. 저는 새콤한 맛을 좋아해서 저도 상큼해지고 싶어요. 인간 비타민이 되기를 기대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네 상큼하세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시간 틈새 있으시면요. 얘네 더 게임 신청해 봅니다. 가사 중에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나오는데요. 나 인기 프로 만나 듣고 있지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512님 그리고 7426님 드리는데요. 이 떡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강정의 친환경 비누 세트 5172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324님께 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죠. 국악그룹 예네 연주로 더 게임 2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 우리는 흔히 그를 엄숙한 음악가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장난을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편지를 보내고 농담을 즐기며 크게 웃었다는데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선율은 꼭 진지한 순간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곡으로 존 하워드 페인이 쓴 시에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미국 가곡이죠.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 소프라노 김연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다 보면요, 마치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과 웃음을 나눈 걸 좋아했고 음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고의 음악 천재가 가진 비밀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어서 뮤지컬 모차르트의 유명한 넘버 두곡 준비했습니다. 미하엘 쿤체 작사,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 나는 음악, 모차르트 역 뮤지컬 배우 박건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미하엘 쿤체 작사,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 황금별, 발트 슈테텐 남작 부인 역으로 뮤지컬 배우 소프라노 신영숙이 부릅니다.

0: 안녕하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여창가객 이하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한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강권순, 김영기, 이양교, 전진경, 조이라를 사사했는데요. 이번에 무대에 오른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사실 2023년 4월에 여창가곡 한바탕을 선보인 바 있고요. 이번 공연은 가사 세 곡입니다. 상사별곡, 백구사, 수양상가를 한 무대 위에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가사라 하면은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라는 장르로 묶이지만 사설이 길고 또 곡마다 가락이 달라 가곡보다는 서사적이고 시조보다는 긴 구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장르로 묶이지만 사설이 길고 또 곡마다 가락이 달라 가곡보다는 서사적이고 시조보다는 긴 구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작가적인 창법까지 끌어안는 전통 성악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사에서는 한 곡을 이루는 작은 단락 혹은 절 혹은 그러한 대목들을 마루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 가사를 부를 때 대개 일부 마루만을 발췌하여 노래를 하곤 하지만 이하름은 이번 공연에서 각 곡의 전체를 온전히 들려준 순간이었습니다. 세 곡 중 첫 곡으로 감상하실 작품은 상사별곡입니다. 12가사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진 뒤 홀로 지내는 슬픔이라든지 또 잠들어도 깨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이 이 노래의 중심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12장으로 구성되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들이 길을 낸 소리의 길을 다음 백구사를 부르면서 또 따라가 보는 이아름의 무대 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곡은 백구사입니다. 첫 소절이 약간은 한탄하는 쪽으로 시작하죠. 나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백구란 흰 갈매기를 뜻합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가 흰 갈매기를 따라 강호에 들어가 봄 경치를 감상하며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전체 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흐름은 6박 도드리 장단을 따라 흐릅니다. 장마다 길이가 균등하지 않고 제1장을 중심으로 각 장의 시작과 종지 선율은 반복되지만 중간에 살짝 변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래들의 형식에는 유절 형식과 통절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절 형식은 여러 가사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같은 선율에 반복해서 붙는 형식을 뜻하고요. 통절 형식은 가사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전개되는 형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실 백구사의 특징이라 한다면은 완전한 유절 형식도 또 그렇다고 완전한 통절 형식도 아닌 즉 유절과 통절이 적당히 섞인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의 묘미를 느껴보시면서 이아름의 노래로 백구사 듣겠습니다. 대금의 이결, 해금 양희진, 장구 김예슬이 함께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날 만나서 아니 놀고 무엇 일을 허자느니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던 가사 수양상가였습니다. 이 아름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곡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허수경 시인의 시 바다가를 한희정의 노래와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 허수경 시인의 바다가

안전을 위해 비탈면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허탈하고 상심이 크고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요즘 주변에 또 능소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거 능소가 진짜 요즘에 거리거리 걸어 다닐 때마다 마주치는 정말 소소한 즐거움이거든요. 정말 아이 참 이거 너무 아쉽네요. 이거 뭐 공사 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능소환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러면 네, 아무튼지간에 뭐 능소와 조금만 우리 주변 걸어보면 요즘에 많이 많이 보이는 시즌이니까요. 지기 전에 능소와 자주자주 즐기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틈틈이 즐기는 게또 삶의 재미니까요. 그리고 7416님, 인천시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후텁지근하네요. 농사 짓는 지인에게 감자를 주문했는데 자두, 마늘, 마늘종 장아찌도 같이 보내주었어요. 저녁으로 자색 감자점

건데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네, 아무튼간에 네, 안전운전 지금 아직 집에 가는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임영웅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티타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임영웅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티타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영훈의 여러분이 함께한 티타임 듣고 왔습니다. 갓난이님, 인차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주말에 무엇 하시며 지내셨는지요? 우리 인차님, 녹방 들을 때보다 생방이 좋아요. 오늘은 안 좋은...

방학이어가지고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하고 성적 입력하고 막고 시기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다 과제물을 다못 써와가지고 성적 매기기가 아주 아주 어려운 중이에요. 그리고 난나님, 친구는 여행 숙소를 정할 때 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닷가 뷰, 시티 뷰, 호수 뷰처럼요. 그냥 잠자리면 됐었는데 친구 따라간 여행 덕분에 저도 이젠 뷰를 꼭 따지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숙소가 뭐랄까요? 잠만 후딱 자고 움직일 거면 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숙소에서 좀 쉬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 일정으로 잡아두었다면 그 숙소 안에 뭐할게 있겠어요? 내가 뭐 거기에 뭐좀 휑하죠, 숙소는 보통. 그러니까 바깥의 경치가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967님,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아들 생일인데 고맙다고 말해줘서 감사하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신청곡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신청곡 자체가 저희 DB에 없어서 네, 그래서 대신에 이 음악 3967님의 아드님의 이 생일 축하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인봉과 김영섭의 노래로 그대를 위한 생일 선물 소중한 그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인봉 김영섭의 노래로 그대를 위한 생일 선물 소중한 그대 전해드렸습니다. 9258님, 취향을 넘어 제 인생을 바꿔준 타인으로 처음 요가라는 세계로 발 딛게 해주신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번아웃과 준화병 상태의 저질 몸을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매트 위에 올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나 요가할 때나.

네, 강인봉 김영섭의 노래로 그대를 위한 생일 선물 소중한 그대 전해드렸습니다. 9258님 취향을 넘어 제 인생을 바꿔준 타인으로 처음 요가라는 세계로 발 딛게 해주신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번아웃과 준화병 상태의 저지 대박 주말에 이틀 한번 시도해 보시죠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한번 시간을 빼서 한번 언젠가 하는 날이 이게 진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직 제가 3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인데 진짜로 마흔이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랑 마흔을 맞이해서 또 새로 배움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랑 등등등 너무 늦지 않게 아무튼 간에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님 요즘 어머니한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좀 속상하다고 더 안 나빠지길 바란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의 쾌유 저희 그론도가 또한 함께 말이 안 나오네.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또 넘어가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후덥지근하고 덥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제가 있던 곳은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좀 기분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리고 아까 저녁의 날씨도 좀 걷기 좋고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더라고요. 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더위가 아직 좀 심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날씨, 이 여름의 한 풍경 즐겁게 만끽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고요. 오늘의 끝곡 공명의 파와 이 음악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오늘 밤도 기분 좋은 예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사랑해요 국악방송.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요 하셨는데 그래요. 예. 빨리 바로 모실게요. 그냥 노래 한곡 듣고. 예. 88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 자, 오늘 가요제 출신 분들 모시기 때문에 이 노래 예, 환영곡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0: 살짝 높여주세요. 다시 만나기 힘든 특별한 만남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또 팀을 대표해서 혹은 뭐 솔로 가수로 나와주신 분들이니까 본인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송창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름새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소개하실 때 네. 언제 무슨 상을 받았는지 어느 팀으로 그런 것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2025년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세준의 음악이
2: 좋은 밤. 연예 장려상 받았고요.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대상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려상 받은 삼산이라고 합니다.
0: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삼산 씨는 두 번째 출연이 지나기 힘든 특별한 만남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음악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계신 보석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수상자 네 분
3: 대상을 받고, 그리고 11년도에 제비팀으로 대상을 받고, 19년도에 경로이탈팀으로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0: 네, 현자 예, 또 팀을 대표해서 혹은 뭐 솔로 가수로 나와주신 분들이니까 본인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송창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름새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소개하실 때 네, 현재는 억세 멤버이신데 네. 억스도 예전에 대상을 받았던 팀인데 그 당시에는 억스 멤버가 아니셨고
3: 그 대회 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입이 됐습니다.
0: 예예. 네. 아무튼 이래도 돼요? 아니 무슨 대회를 혼자 다 해먹으세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가요제는 한번 출연하면 혹은 뭐 대상을 못 받으면 대상을 도전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출연을 해도 그러니까 네. 경연에 참여를 해도 이렇게 다른 팀으로 또 출전하셔도 또 대상 받고 또 대상 받고, 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있을까 싶은데
1: 반칙입니다.
3: 그런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0: 예,
3: 같습니다.
0: 아, 그만큼 뭐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요 예, 우리 김나리님.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강상불 소울직의 김나리라고 합니다. 저는

0: 여지가 없습니다. 원스타님께서 3일 전에 부산에서 억스 콘서트 보고 왔는데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덕분에 부산 맛집 투어까지 하고
1: 예.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고 또 이제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에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아이디어도 많고 막 통통 튀는 친구들이 많은데
2: 단자
0: AUX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외부 입력 단자가 되게 다양한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장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억스 요즘 억스 단자가 좀 없어지는
2: 요즘
0: 추세죠.
2: 요즘은 많이
0: 블루투스. 네,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너무 좋고 국악방송 라디오 경험들은 다 있으세요? 우리 삼산 씨는 뭐 당연히 우리 이은밤 네. 오셨었지만
3: 저도 작년에 대회 출전하면서 그 2시에 진행하는 바투의 상사 예, 디아로 예, 예. 처음 이렇게
0: 아,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우성님도
2: 저도 바투 상사 디아랑 이제 이한철 DJ님
0: 아침에 네, 예, 네, 예, 네. 그러시군요. 자, 아이고, 예, 이렇게 진짜 화려한 수상 경력자들과
1: 아침에 이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고 이렇게 바쁘게 올라왔습니다.
0: 어머, 그러면은 거기서 주무셨어야 되는 자리인데
1: 아, 그래도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왔습니다.
0: 아, 너무 죄송하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삼사님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라
1: 네, 네,
0: 출신
1: 맞아요,
0: 지역 맞아요. 이름이라는 거 네. 저번에 저희가 들어서 네. 기억하고 있고요. 오름새는 무슨 뜻이에요?
3: 오름새는요, 그 오르다라는 뜻과
0: 예.
3: 연희를 중심으로 하는 밴드다 보니까 연희의 몸짓을 표현하는 말이 버슴새예요. 그래서 오. 오르다와 버슴새를 결합을 해서 연희의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2: 저희도 다양한 장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억스 요즘 억스 단자가 좀 없어지는
2: 요즘 주세요. 요즘은 많이 없어요.
0: 블루투스 네. 나 내년에 블루투스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2: 아니 그렇지 않아요.
3: USB.
0: USB.
3: 관객들에게 더 높은 경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팀이 되겠다
0: 아,
3: 이런 뜻입니다.
0: 그 올해였죠 국악방송 25주년 기념 공연. 저도 보러 갔었거든요. 거기 무대에서 그, 하시는 거 봤어요. 진짜 우리 친절한 은자 씨도. 오름새 그 공연에서 봤는데 상모 돌리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오늘 그날의 감동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뭘 들고 오시긴 했어요.
3: 아 그래도 안 그래도
0: 네.
3: 또 라디오에 어머. 보이는 라디오다

0: 2014년에 이제 대상을 받은 곡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 온 곡은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발매한 곡인데, 이 곡이 이제 풍류대장이라는.
1: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2: 정가라는 장르가
1: 네.
2: 이제 발라드하고 좀
1: 아, 네.
2: 국악 중에는 굉장히
1: 맞아요,
2: 흡사하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뭐
0: 품바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아실 거고,
2: 아.
0: 또 이제 저희 품바를, 지금 품바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21세기 버전을 들으면, 아, 이 버전에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2: 그러면 오늘은 2024년
0: 네,
2: 버전으로.
0: 맞습니다.
2: 자, 억새 노래 품바 먼저 듣겠습니다.

프로젝트 2010년에 이제 대상을 받은 곡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곡은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발매한 곡인데 이 곡이 이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약간 21세기 때와는 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아마 예. 21세기 때 품바를 들으셨던

0: 그러면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1: 아이언맨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이언맨 넘겨주실 수 있어요?
2: 넘겨드리겠습니다.
0: 연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활동이 많아서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매개체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저희 국악방송이 주관을 하는 뭐 한국 최고 권위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데,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저희 국악방송이 주관을 하는 뭐 한국 최고 권위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데,

0: 분은 다그 데뷔 무대인 건 맞는 건가요?
1: 오, 저는 아니긴 한데,
0: 아, 예.
1: 네. 근데 약간 데뷔 같은 공간이란 느낌이 들어서
2: 저는 아이언맨 하겠습니다.
0: 아이언맨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이언맨 넘겨주실 수 있어요?
1: 넘겨드리겠습니다.
2: 연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활동이 많아서.
0: 네 분은 다그 데뷔 무대인 건 맞는 건가요?
1: 오, 저는 아니긴 한데,
0: 아, 예.
1: 네. 근데 약간 데뷔 같은 공간이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뭔가 이 대회를 나가야지 뭔가 국악계 창작 국악계 본격적으로 뭔가 입성 이런 느낌이라.
0: 공인받는 듯한, 아,
1: 네.
0: 예. 뭐 소설가로 따지면 신춘문예 당선
1: 네, 비슷합니다.
0: 약간
1: 네.
0: 느낌이시군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이 훈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은
3: 네네네.
0: 국무총리상이었거든요, 대상이. 근데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대요.
1: 우와.
2: 아쉬워 죽겠습니다.
0: 그러게! 1년만 참지! 뭐 또 나오세요? 여기 세 번, 네 번.

0: 다른 친구들이 결혼하고 뭐 아기도 낳고 이러면서 조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아니 얼마 전에 그 가요 무대 나오셨죠?
0: 아 한참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전이에요.
1: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네, 네.
1: 그 무슨 노래였더라? 유재하 씨 노래.
0: 네. 아, 저도 그
1: 가리워진.
0: 네 맞습니다. 예.
1: 가물가물 네. 할 때가 됐었나 봐요.
0: 네. 아 그러니까 뭐 가요를 이렇게 정가식으로 부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는 안 해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PD님이 한번 발라드의 국악의 발라드지 않냐 정가가 한번 네. 도전해봐라.
1: 아, 예, 예.
0: 그래서 네 아니, 재밌게 했습니다.
1: 되게 신선했어요.
0: 아,
1: 예,
0: 네.
1: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민트소다님께서 네 분 노래하실 때는 누구보다 외향인처럼 매력 있고 활동적이신데 평소 성격은 MBTI I이신가 봐요. 맞습니까?
2: 정답입니다.
1: 멤버가
0: 노래 3명, 정가 예. 3명이고요.
1: 예.
0: 이제 그때그때 뭐 피아노가 들어갈 때도 있고 기타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핵은 가야금이 들어갈 때도
1: 아, 그분들은 아웃소싱입니까?
0: 그때그때? 약간 개관식으로
1: 그러니까,
0: 이렇게
1: 예. 예.
0: 네.
1: 그럼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예.
0: 지금 저희가 소울지기가 한참 활동 많이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결혼하고 뭐 아기도 낳고 이러면서 조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아니 얼마 전에

0: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 말씀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얘기를 마저 하고서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본선 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참가자분들의 이제 솔직한 얘기도 궁금하고, 이 대회를 잘 모르는 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스피드 퀴즈처럼, 그냥 스피드 퀴즈처럼 빠르게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순서는 이렇게. 송창현 씨, 삼산 씨, 유성 씨, 김나래 씨. 그
1: 네.
0: 다음에는 거꾸로. 그렇게 갈게요. 자, 먼저, 나에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란?
2: 꿈의 출발점이다.
0: 꿈의
1: 약간 그 뭐지? 이게 체력 이슈 같기도 한데요.
0: 아, 예.
1: 뭔가 이렇게 집중할 때는 와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뭔가 체력 분배를 위해서 약간 노래 나올 때
3: 제 인생에서 가장 번잡스러웠던 여름 날 그렇게 기억됩니다.
0: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 대충 알것 같아. 쪽으로 그냥 우리가 합의를 했었는데.
4: 아니었네요.
1: 네.
0: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면, 아, 내가 굳이 여기서 보면 또 아니래. 그냥 그런 걸로 해라고 넘어갔다가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 말씀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 21세기.
3: 고치기도 많이 고치고, 음악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튼 많았어요. 그래서, 예, 뜨겁고 번잡스러웠던 여름.
0: 아, 그렇네요. 대부분의 그 경연 프로그램이란 게다 그렇잖아요. 거기 엄청 또 고생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성격적으로 좀 되게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음악적인 색깔하고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 참가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그런지 모르고 하셨겠죠?
3: 아니요, 저희가
0: 그렇네요. 대부분의 그 경연 프로그램이란 게다 그렇잖아요. 거기 엄청 또 고생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성격적으로 좀 되게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음악적인 색깔하고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 참가를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그런지 모르고 하셨겠죠?
3: 아니요. 저희가 이제 소울지혜라는 팀을 만들어 놓고 음반도 내고 공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음반을 내면 짠! 하고 뭔가가 딱될줄 알았거든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더 이상 뭘 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이것까지 해보자. 이렇게, 이거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던 것
0: 마지막이다라는
3: 같아요. 네.
0: 생각으로. 예. 그리고 이우성님.
4: 이제 신인의 등용문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0: 예, 국악인이면 이건
4: 네.
0: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거다. 예, 삼사님.
1: 네, 저는 항상 대회 나갈 때마다 상금을 항상 타겟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옵니다.
0: 멋지다.
1: 네.
0: 상금이 제가 듣기론
1: 네.
0: 아주 그 모든 그 수상자에게 다 있다고
1: 맞아요.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0: 아,
1: 네,
0: 예.
1: 상금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0: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팀으로 나왔는데
1: 네.
0: 삼사님 혼자 나오셨잖아요.
1: 아, 맞아요. 근데 또 혼자 나왔지만
0: 예.
1: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또한 6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0: 아, 그랬구나.
1: 네.
0: N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1: 네,
0: 좀 그렇군요. 예,
1: 그렇습니다.
0: 표정이 아주 그냥 아쉬움과 자부심이
1: 네.

0: 사랑꾼이네 사랑꾼.
1: 아 그러시구나.
2: 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여행 가가지고 찍어주고.
3: 여행 가서 그냥 여행 가서 멋진 네. 여행지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꺼내서 돌리고 네. 아내분이 찍어주시고
2: 네. 힘든데도 좀 찍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고. 네.
3: 와 진짜 근데 진짜 그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밖에서 인상을 엄청 쓰시는데 왜 저래?
3: 아니요. 그 본인을 세계에서 상모를 제일 잘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2: 아, 네, 맞습니다.
3: 그게 자부심, 뭐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2: 아, 팩트라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고요. 네, 제 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대중성 있게 지금 유행하는 음악에 맞춰서 상모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앞에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예, 전통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2: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3: 보통 예, 와, 네,
2: 그때 꽹과리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약간 뭔가 제 마음을 좀 끌어당기는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연희자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네, 7살 때부터.
0: 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0: 네, 한국 음악은 저는 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음과 음들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식임새라고 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나무님께서 예, 나리님 말씀하시는 게 배우 이영애님 닮으셨대요.
0: 너무 성공했네요. 잘 왔네요.
1: 근데 너나 잘하세요 하는 분 닮으셨대요. 오늘 여러분 약간 이게 스포일러인데 2부에 연기 대결이 있는데 예, 김나리님은 포기하셨어요.
0: 빌었습니다. 저는 제발 빼달라고.
1: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0: 국악.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우성님.
1: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제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0: 동반자.
1: 예, 항상 같이 가고 있고 저도 이 국악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도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2: 오, 저한테는 국악은요 약간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악이라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DNA와 가장 근접한 음악이라 그렇지 않을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네,
0: 예, 타고난 거다.
2: 네, 왜냐면 한국인이니까요.
0: 그렇죠.
2: 네,
0: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우리의 DNA는 사실 국악에 가장 근접해 있을 텐데.
2: 네.
0: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송창현님.
3: 저는 국악이 약간
0: 국악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 질문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예.
4: 국악이란요? 예. 저한테요?
0: 네.
4: 저한테 국악이란?
0: 그러면 누구 걸로 할까요?
4: 한국 국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지 알고요.
0: 나에게. 네.
4: 나한테 국악이란? 그냥 밥 먹듯이 늘 나에게 있는 공기 같은
0: 네.
4: 그런 것 같아요.
0: 공기밥. 밥도 되고 공기도 되고. 늘 내가 숨 쉴 때마다 예,
4: 네.
0: 내 옆에
4: 네.
0: 있는 국악.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우성님.
1: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제 인생의 동반자인 것 같아요.
0: 동반자.
1: 예, 항상 같이 가고 있고 저도 이 국악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도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는 거.
5: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0: 아니 널널했지 이거.
5: 저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뭐하지?
0: 근데 네 번째는 불리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거 바로 앞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2: 맞아요.
0: 자,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도록 하죠.
4: 아, 네. 네. 인생은 흘러가는 봄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0: 네.
4: 정말 그 저의 인생에서 뜨겁고 번잡스러웠던 그 여름을 함께 했던 그 정신

0: 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악 솔로를 진짜 아무도 못 칠 만치 어렵게 짜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제비팀 객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몇 해 전에 갔는데, 제가 저를 카피를 못 하겠더라고요.
1: 어머.
0: 네. 너무 어렵게 짜놔가지고.
1: 어. 네.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네. 내가 날 못 따라할 네. 정도.
0: 안 되더라고요.
1: 아, 예. 아니, 뭐, 예. 너무 그, 막 그냥 심취하다 보면은, 내가 한 건지 누가 와서 한 건지 막 싶기도 하죠. 김나리님, 예.
2: 저희는 그런 걸 정말 못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어떡하니?
2: 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튀는 애들 사이에서 안 튀는 애라서 그래서 오히려 쟤네 뭐야? 이래서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굉장히 그 다들 막 진짜 뭐 빨갛게 물들이고 춤추고 막 나도 못 따는 거 막 하고 이런 사이에 아유 예, 아주 다소곳하게 불러
2: 튀는 애들 사이에서 안 튀는 애라서 그래서 오히려 쟤네 뭐야 이래서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굉장히 그 다들 막 진짜 뭐 빨갛게 물들이고 춤추고 막 나도 못 따는 거 막 하고 이런 사이에 아유 예, 아주 다소곳하게 불러주신 예, 그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 아까 소개해 주신 곡이
2: 인생은 흘러가는 봄입니다.
1: 예,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 2부

0: 저희가 스튜디오가 뭐 비좁다 보니까 아니 아 가만 있어봐. 예, 보름달님 와 클라스가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웨스턴 항상 노래하시는 모습.
1: 아 사실 제 아이덴티티가 결합되면 예. 더 잘합니다.
0: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아쉬워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뭐 비좁다 보니까 아니 아 가만 있어봐. 예, 보름달님 와 클라스가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웨스턴 가드님 연륜 있는 이 목소리. 아. 옥토끼님도 우와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0707님 시크한 외모에 구수한 깊은 목소리. 팔뚝 근육이 돋보여요.
1: 아 아니 제가 또 운동을 합니다.
0: 아 원래 평소에 몸은 몸 좀 만드셔야.

0: 있어. 이랬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일단 좋은 이야기가 왔으니까 네. 이렇게 칭찬 릴레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너무 좋습니다.
0: 창현님이 삼산 씨의 음악에 대해서 좀 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저는 그 사실 작년 대회할 때 이렇게 네. 처음 뵙고 네. 이 삼산이라는 아티스트가 너무 궁금해서 또 영상을 또 많이 찾아봤습니다. 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르겠어라는 네. 노래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0: 예, 예.

0: 않습니까? 연기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기력 챌린지. 빠밤. 이게 뭔가 저도 요즘 유행하고 있대요. 저도 그래서 뭔가 찾아봤는데 같은 대사를 각기 다른 감정으로 연기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나 정해서 똑같은 짧은 대사인데 그걸 어떤 톤으로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감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플러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포일 수도 있고. 일단 이 말보다는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김나리 씨는 기권을 하셨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저만 막 피디님을 막 제발요 안 돼요 이랬는데 저도 해보겠습니다.

0: 있어요. 자, 입 좀 푸세요. 예,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1: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라면
0: 자, 라면 먼저 먹을래요? 누가 하실래요?
2: 와, 그럼 제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0: 자, 삼산 씨.
2: 맨 처음이니까.
0: 맨 처음. 기싸움.
3: 다른 거, 다른 분이.
0: 라면 먹을래요? 아, 네.
2: 와, 기싸움이요? 박씨, 라면 먹을래?
0: 좋았어요. 삼산 씨 라면 먹을래? 어땠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누가?
4: 저 할래요.
0: 아, 자,
4: 빨리 좋아요. 끝내.
0: 김다 씨 빨리 끝내는 게다. 어머, 애기.
4: 아, 정말. 라면 먹을래?
5: 잘하시는데요?
3: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안 했으면 큰일 뻔했네.

0: 예, 송창현님의 추천곡이었는데 저희는 노래를 틀어놓고 바다 제가 던지고 바다 선모해이로 와 이곳에서 파도를 마치 내가 던지게 하나를 제가 돌려봤는데 네. 저는 손으로 뭘 많이 돌려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는 못해도 얼추 좀 비슷하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던지라 그러셔서 제가 던졌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나요? 부채로 받으셨어요. 어떻게 부채로 받아요?
1: 또 도사입니다.
0: 어, 또 부채 도사세요? 아 어, 진짜 참 어, 이분의 예, 매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예, 연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아직 투표가 안 끝났어요? 예. 네,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너무...
1: 도사입니다.
0: 어, 저는 또 무채 도사세요? 어, 진짜 참 어, 이분의 예, 매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예, 연기 결과가 나왔어요. 예. 아직 투표가 안 끝났어요? 예. 예.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이미 나왔어요.
0: 아니. 수박하치님 김나리님이요 살살 녹는 연기가 압권 4322님

0: 징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끝까지 가봤을 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1: 네.
0: 트럼프라는 게 오면 저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다. 새로운 문. 그러니까 이것만 뚫으면 무조건 새로운 문이 열리겠구나 해서 어쩌면 슬럼프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1: 네.
0: 그냥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오, 잘 됐다. 새로운 문.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슬럼프 너 잘 걸렸다.
0: 네.
1: 너만 지나

0: 씨는 지난 그 라이브 코너에 오셔가지고도 진짜 너무 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셔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거냐고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1: 아, 저는 이제 파파파파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예. 그래요. 삼산의 라이브 선물입니다. 파파파파.

0: 여져요 나무님께서 예,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노래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1: 감사합니다. 예,
0: 원래 이렇게 귀여움 또 전략적인 겁니까?
1: 어쩌면 조금.
0: 네. 아 6월 25일 예, 이제 목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아, 여기에 이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신 후배들 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조언 차원에서 내가 많이 타임슬립을 해서 다시금 내가 출전했던 그 대회 그 무대로 돌아간다면 이거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하고 싶다. 물론 좋은 결과들 다 얻으셨지만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걸 신경 썼더라면 더 좋은 무대를 만들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 같은 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분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예, 예. 오, 이제 대상 받았는데 무조건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 아주.
1: 아니, 제가 하려는 말 따분히 할까 봐. 아니, 정말 무대를 즐겼으면 너무 창현 씨처럼 즐겼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 좀 있고요. 아, 예. 예. 그 무대 그랬으면 내가 나도 그 무대를 꽉 채웠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후배들도 즐겁게 그냥 뭐 경연이라고 떨고 뭐 이러지 말고 즐겁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 가수들 대중 가수들에게는 그냥 뜬금없는 경연 무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더 이상 어디 데뷔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네. 모아놓고 막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 어쩌다가 이제 그런 데 나가 보면 다른 분들 특히 후배분들 무대를 보면.

0: 이름도 까먹을까봐 적는 건가 싶기도 하던데 심사위원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사님은요?
1: 오, 네 저는 사실 그 무대에는 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상을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겠지만 다 같이 있을 때 발표를 하잖아요.
0: 그래서 무대 이제 다 올려놓고
1: 네 그래서 이제 순차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안주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낮은 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되게 대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건데 뭔가 그 당

0: 아,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 음악 프로젝트는 그냥 입상을 한거 자체가 그냥 사실은 엄청난 홍보와
1: 맞아요.
0: 엄청난 그냥 데뷔 등용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그 많은 팀 중에서 알아봐 주시고 뽑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0: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도 나올 수 있었고요.
1: 예. 다른 세분다 감사하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3: 역시
1: 그러면
3: 대상을 알아보셨군요.
1: 한 가지만 더. 요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악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젊은 국악인들이 진짜로 고민들이 많고 또그 고민의 결과로 음악 세계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예, 그런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장르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전통 음악의 현대화, 대중화 이 작업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좀 없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냥 의문은 아니고요. 생각이 나시면 않았을 텐데. 예,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냥 의문은 아니고요. 생각이 나시면 누구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진짜 이게 찐 조언이 될것 같거든요. 예예
3: 저로
1: 송창현님
3: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소개할 때 상모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SNS에 이제 쇼폼 형태로 대중적인 케이팝이나 힙합에 맞춰서 상모를 돌리면서 춤을 추거든요. 이제 그 처음 시작하기까지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시도를 했을 때어 업계에 있는 선배님들, 후배님들한테 질타나 욕도 엄청 많이 먹고, 너가 이 전통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너가 뭔데 이렇게 바꾸냐, 뭐 이런 A부터 Z까지 별의별 말을 다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조차도 관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한번더 띄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또 하나의 장르로서 사람들의 좀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나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를 keep going 하고 계속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분 같이 많이 좋은 거 만들어 주세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우리 뭐 지금 뭐

조곤조곤 애교 있는 김나리님, 음악적 소신과 자신감 뿜뿜 이우성님, 다재다능 무대 퍼포먼스의 신 송창현님 모두 대단하셨어요. 1분 1초도 거르고 싶지 않았던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두님께서는 깊어가는 여름밤에 국악 라이브 들으니까 제 속이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것처럼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해주셨고요. 하이하이님도 요즘 왠지 모르게 조금 무기력해진 것 같아 오늘 강좌도 두 개나 신청하고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힘내보려 애썼는데 깊어가는 여름밤에 국악 라이브 들으니까 제 속이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것처럼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해주셨고요. 하이하이님도 요즘 왠지 모르게 조금 무기력해진 것 같아 오늘 강좌도 두 개나 신청하고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힘내보려 애썼는데요. 매력적인 네 분의 음악과 이야기들 덕분에 저도 좋은 에너지 한가득 충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모쪼록 내일 모레로 다가온 예. 우리 한국 어머 생각이 안 나니 갑자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 네 분도 너무 좋았지만 네 분 못지않은 예, 그런 또 훌륭한 뮤지션이 탄생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고 벌써 마칠 시간이구나. 오늘 진짜 꽉 채웠네. 내일 오늘 마치 좋은 밤 라이브 한 것 같은데 내일이 좋은 밤 라이브 하는 날이에요. 아, 라이브가 댐비네 이번 주 아주. 내일은 누가 댐비냐면요. 밴드 소란의 고영배 씨. 아, 예. 소란의 보컬리스트 고영배 씨가 나오십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 진짜 유쾌하신 분이어가지고 내일 예, 혼자 나오시지만 또 꽉 채워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신승태 씨의 사랑의 마지막에 이별이 숨어있다면 들려드리면서 예, 정신없이 휘몰아친 오늘의 이음 밤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

골랐는데요. 사설 시조 어화 청춘을 김병호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시간과 밀물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도 이와 비슷하고요. 또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 중에 나오는 까르페 디엠이란 말도 생각납니다.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잘 활용하다 하는 말인데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선생 역할을 맡아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더 강하게 기억되는 말일 겁니다.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나오는데요.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 시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까르페 디엠, 꾸암 미니뭄, 크레둘라 포스테로, 이런 라틴어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는 그윽한 얼굴을 드러내 보이네요.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중기의 인물 송강 정철이 지은 사설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장진주 혹은 장진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이 한 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중기의 인물 송강 정철이 지은 사설시조 장진주사를 가곡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장진주 혹은 장진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이 한 잔 먹사이다 또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줄을 놓고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권주가 계열의 시조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라면 초라한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울어주고 화를

먼저 노래하는 음악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장진주 혹은 장진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이 한 잔 먹사이다, 또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줄을 놓고 무진무진 먹사이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권주가 계열

한쪽 끝을 밟고 끌로 대 몸에 찍혀진 먹점 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한참 뒤에 네 개의 구멍이 뚫리자 다시 대를 뒤집어 뒤켜내 구멍 하나를 더 뚫는다. 그새 햇살은 한자쯤 방 안으로 기어 들어왔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멍이 뚫린 대를 집어 대 부스러기를 툭툭 털고 주름살 투성이인 두 손으로 쥐고 처음처럼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하게 널려져 있고 쇠로 된 연장함에는 끌, 송곳, 손칼, 실끄러미, 모래종이 같은 자잘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방 한켠에 한자 4대푼쯤 되는 대가 몇개 쌓여 있다. 노인은 그 가운데 검은 빛이 나는 대를 쥐고 날카로운 손칼로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홈을 판다. 그리고 그 끝에 입술을 대고 몇번 입김을 튀튀 불어넣자 놀랍게도 옹골지고 맑은 소리 한가락이 빈 대통 속에서 흘러나온다. 노인은 다시 나무로 된 받침대 위에 대를 올려놓고 먹줄을 퉁기고 그 먹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는다. 왼다리를 세워 발 내린다. 가락이 또 끊긴다. 노인은 꼿꼿이 세운 몸을 풀고 연장함에서 헝겊을 꺼내 정성을 들여 대 몸을 훔치고 곱게 꼰 명주실이 잠긴 실패에서 실끝을 찾아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에다 관자놀이에 붉은 심줄이 돋도록 힘주어 7번 감는다. 그리고 비로소 무표정한 노인의 얼굴에 만족한 듯한 실웃음이 비친다. 처음 대를 잡을 때부터 1시간은 더 지났다. 이 실웃음이 비칠 때마다 뻣뻣한 대도막 하나는 나긋나긋한 소리를 내는 단소로 몸 바꿈을 한다. 1978년 63인 인천시 주안에 사는 김용신 노인은 가장 오랜 사귄 동무가 바로 단소이다. 그는 자그마치 50년도 넘게 단소를 수족처럼 몸에 달고 다녔다. 그가 8살 났을 적에 집에 놀러 온 아저씨뻘 되는 먼 친척의 단소를 한번 불어본 것이 인연이 되어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친가 외가 모두가 굿을 하는 집안 태생으로서 8살 때부터 도당굿을 배웠고요. 장구 피리와 같은 악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0: 했는데요. 우리는 박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지만 들어도 또 좋은 그런 내용들이죠. 흥부가 중에서 가난 타령부터 돈 타령까지를 박록주의 소리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부 만일에가 주서 들고 여보 영감 집이가 연설 물었소. 그게 연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필 천막 같아. 그럼 놓고 심었더니 박씨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 원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늘에는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타랑으로 우는데 가난이야 가난이야 온순결을 가난이야 포기라 하는 것

시르렁 실금 당글여라 토끼라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시사토끼 박조의 노니 박소유행이라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실렁 시사토끼 박조의 노니 박소유행 무복자는 길 안에도 유고를 하더니 박서오는 도장님이 다 가지고 왔구나. 윈 기두째기 붉어지거나 한 길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갔던 또 한 길을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갔던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빼앗들어 보는데

1979년에 타계하신 명창 박록주의 소리였고요. 정권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록주는 동편제, 서편제 소리를 두루 배우셨고요. 여러 유파의 소리를 두루 소화해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보면 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요. 눈병을 앓아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초의 여성 국극단인 여성 국악 동호회를 창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성 명창들의 활동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동호회를 창설한 거죠. 박송이, 성창순, 조순애, 한농선, 이일주, 조상현 이런 분들이 박록주 문화에서 배출됐습니다. 이어서 산조 합주 듣겠습니다. 산조를 합주로 연주한다는 건 독주 음악으로 출발한 산조의 큰 변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하나의 선율을

0: 여자들 아니 뭐지 못하리라.
1: 경기민요 창부타령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시호

경치가 있다는데 그 어디 어디 좋으냐?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 묻으실라요?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다. 자고 문장들이 승지강산을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내 이렇게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채석각명월야 이적선도 돌아있고 역벽강추야거래 소동타도 놀고 시상지오루촌 토연병도 놀아있고 상산의 파돌 뒤드온 사오 선생인 돌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돌이 변시 죽은 아지 놀고 부어터리에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이 그래 없이니 대강만 아리옵죠. 동문반 나가오면 귀연한 관행묘가 좋사옵고 선문반 나가오면 선운사도 좋사옵고 북문반 나가오면 계롱산승 대봉암이 좋사옵고 남문반 나가오면 광할로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로 소이다. 그건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건 나귀 한 장 지어라. 광할로 구경 가자. 방자분부 듣고 가진 안정을 짓는다. 홍영자강산 오편 오간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운골래 상무물야 답법따라 앞이 걸쳐질 금에 징징다려그녀등자 호피두둠이 좋다. 못한장 걸쳐 덮어 재질 독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이 진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추증이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상한 상 들여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오늘은 상하동락으로 연치 찾아 먹을 터이니 너희들 중에 누가 나이 더 먹었느냐. 황송한 말씀이오나 저 후배 쌀인 낯쌀이는 느도옵니다. 그럼 그 염은 좀 부어주어라. 후배 쌀약 마신 후에 방자도 마시고 도련님도 못 자신 약주를 2, 3배 자셔 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봐 새 알죠 항상 예 아름다운 영영수 대하도

미각은 백과은 들어져 수업 문제 안 따실 수사 부르는 영주가 비루어는 무릉동은 빈댕자 붉은 홍건 성기 성기 꽃피고 붉을 딴 부르를 청은 고무르고 부리나청이라 요망황에 한우성은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접 쌍쌍비란 향기 잔던 거둥이라 물은 분이 은하수요 사는 분이 옥경이라 옥경에 번정하면 얼궁화가 없을 수냐 백대홍홍 난만중 어떠한 민이 나온다 해도간 꽃알 누가 던 거여뿐 민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앗 다리고 함께 그르르 뛰려고 숲속을 당도하여 장장 채승 그네 줄에 흐느러진 병 또 가지 휘지지 잡은 배우 솜솜 목수를 번뜩 들어야 그네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지 한 번 두어 구르니 앞에 번뜩 넘어

동찬지 초풍지 한다 공설이요 행하수분하느니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왕 무를 만나볼 듯 그대

와 강대문사 선녀 어부배우 섬섬 목수를 푼듯 들어양군의 줄을 달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제 한번 두 구르니 앞에 번듯 높았고 두 번 두 구르니 뒤가 번듯 솟았네 한번 두가 높은가여드니 변축 비화 남부전 도련님 심사가 살라려요 예 방자야 저기 저 농림숲속에 울긋불고 오락가락한 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이리 와서 내 부채 발로 보아라 부채 발 아니라 미령님 발로 보아도 안 보여 허허 이놈아 자시 좀 보아라 축시어 보아도 안 보여 워따 이놈아 똑똑이 좀 보아 아 그새 똑똑이 아니라 저럽대 두 번 부지러도 안 보여요

치문 본시 도구하여 기생구실마다 하고 백가춘여부 글공구나 생각하며 5월 단오일마도 제 몸종 향물 타고 내려와 제 눈 농호인 가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의 무쌍서 원 도래님도 당치 않는 말씀이시오. 아니 이놈아 기생의 딸을 좀 불러놀기로 어찌 당찬단 말이냐. 소인놈이 당치 않는 내력을 낱낱이 아려옵지요. 주냥은 설부하여 난방을 주면 개 장하색과 이두어 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청년행 중댕 중중허 부모이고 금천하지절세여 만구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허래 척기라 못하리라. 이놈아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조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음이니 반말 말고 불러와 이놈. 황자 분부 듣고 춘향부르로 건너간다. 금그러지고 맵씻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을 유멍실은 처방자 서왕무유지 여러 편지 전뜻 장조처럼 말 자르고 눈 찢고 영야 처방야 쇳들방지 궁초각군 맵쉽게 달아서 생초통을 접종으로 삼수보신중 날씨네 수제비로 곱들매고 정창원 앞자락을 뒤로 자처잡음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중중 거리고 건너간다. 저 양도 닭뻑 집어 퍼드려 한 입 뜻거리 통차 저 달려보고 장성까지 또그 죽장성을 수차르르 끌어들이지 우리 건너가 춘향 춘천하는 곳에 바드드드드 달려들 춘향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안하였다. 깜짝 놀래 그날에 내렸으며 아이고야야 하마터면 낙상할 뻔했다. 뭐시었죠? 사수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 처음 듣고 이제 10살 묵은 처녀가 낙태가 웬 말이여? 향단이 통 나서더니 요 녀석아 우리 아씨가 낙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낙태라더냐? 이 말은 잠시 농담이고 노모 슬하에 잘 있으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고 잘 있었더냐? 큰일 났네. 오늘 사뜨자주 도련님이 광활로 구경 나오셨다가 자네 노는 거동을 보시고 어서 급히 불러

일로. 오, 봐. 이제 열대살 묵은 처녀가 낙태가 웬 말이여? 향단이 톡 나서더니 요 녀석아. 우리 아씨가 낙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니까 모를까 허여 혼돈이 뜰 것이 또한 이곳을 눈여더면 강화를로 머자는데 눈먼 우거지고 방출은 부르려 안내 퍼드런 청포장 두르고 뒷내 퍼드런 유룩장 둘러 한가구설 눈여더면 강화를로 머자는데 눈먼 우거지고 방출은 부르려 안내 퍼드런 청포장 두르고 뒷내 퍼드런 유룩장 둘러 한 가지 깨어지고 또 한 가지 늘어져 준비 추릉을 못해 흔들 떠들거리고 춤을 출지 배시가 턴투발 맵시는 배웅간에가 해 상자락은 펄렁 입속은 해뜻 서루선 빵긋 부려님이 너를 보시고

뺏으시러 졸림이 책궁예딩 아래세도 아주 살살 셀테니 올테가 들어오고 말 때마다 떨떨이고 나는 간다. 춘향이 어려서가 잠깐 속은 듯이 글쎄 방자야 꽃이 나비를 어찌 따라

어, 어, 어.

사랑한다. 어? 동도가 만수춘원

뭐 일종의 책의 울지 이시발소 하도낙서 지루정강필진 가현금에 속창하라 원앙금 진찰숙 절대간적은풍 주달열 춘추벌절 월색 삼경여우 담담여저 배풀자 우계홍매여 품밖에라 보혜한사 차란 인생이 유수간 최세월이 차흘러 올래 남방 절대 골모지 중간에 도우서 공부자 착한 도덕이와 사카랑 상성의 추석 황지 전부의 황낙 가을도

건뜬 주냥 집을 어서 가자.

얘라 중하거든 선남한 송광봉의 건뜬 푸르면 노령의 국민아 듯 불지키는 백두주민

걔느냐? 어따 방자요 방자. 아님 너희는 아님 밤중에 내 집이 웬일이냐? 어따 설 뭐 이르기로 얼매 얼매 이르더니 세월이 흐르하여 주나노건 다 되었다. 걔느냐? 어따 방자요 방자. 아님 너희는 아님 밤중에 내 집이 웬일이냐? 어따 사또자지 도련님 모시고 왔소. 춘향모 깜짝 놀래 도련님을 향하여 귀중하신 도련님이 누지 오시기는 천만에 올시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라오. 도련님이 안으로 들어가 좌를 주어앉으신 후에 춘향방을 잠깐 살펴보니 별로 사치는 없을 망정 뜻있는 소화만 붙여있구나. 방치레가 이렇듯 수수허갔다.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공이 은하을 만나려고 이 수변 낚시질 하는 거동 두려우시구려 있고 저벽을 바라보니 상산사오 대노인이 바둑판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은 흙기를 들고 또한 노인은 대기를 들고 대마산 배수를 포량으로 이만 후고 앉아있고

보이니 이 세부현을 무릎에다 놓고 설기도 춘향관 나와 백년 가약이 어떨런지. 춘향모 이 말을 듣더니 이리 일벼하는 말이 동성찬 반영감께 없어 남은 부사로 오셔 중매도 온 것이니 춘향관 나와 백년 가약이 어떨런지. 춘향모 이 말을 듣더니 이리 일벼하는 말이 동성찬 반영감께 없어 남은 부사로 오셨을 때 일등병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천께 허옵게 그 사또 모신 후에 조회를 안 했나소 모신

전수요천에 창해 같이 기쁨 한는 단상궁아의 축실을 부르고 뜻밤 무삼천봉원을 사랑 생겨줄을 모르고 재혼가를 넘넘넘 유황청하이 난초를 물고 송배가는 넘넘넘넘 내 사랑 내 벽도 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금나비 되야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 덥수 안고 널널 척에 되면 네가

내돈 됐어라.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제 제주하니 당참에 먹으라느냐. 지금 돌돌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걸른 패를 보자. 빵구두서라 입소를 보자. 아 매돈 내 사랑. 아이고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땅덜이 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1: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일본 도쿄 시부야에 아주 특별한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한 김영우입니다.

젊은 사람에겐 그 지혜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싱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시니어들은 아직 세상에 보탤 것이 많고 젊은이들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이 시간은 국악방송이

동주 스님을 비롯한 범패승들의 소리로 경제 범패 거령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범패는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의식과 수행을 담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평생 범패의 길을 걸어온 동주 스님의 소리는 그 자체로 귀한 기록이자 살아있는 전승의 현장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보통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들려드린 곡은 낙양춘 기수영창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과정에서도 추가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도 내장지방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역기나 덤벨 같은 무거운 기구보다 스쿼트나 런지, 푸시업처럼 기본 동작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함께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일은 겉모습보다 몸속 건강을 지키는 일에 더 가깝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늘림과 동시에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수록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중 도사 진맥부터 약성가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순자, 북의 김청만입니다.

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공격을 해려와 재배의 진활 약수 삼천에 해당화 구경가 백은 요지가 너

0: 곡이었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중 도사 진맥부터 약성가까지 듣겠습니다.
1: 신방광 수요 비운한 토라 간맥의 택하 허약 묵국도 허였으므로

뷰난 돌아하 간맥에 택하허야 묵국도 허였으니 비우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배대장이 왕성하니 간담성자진이라 방서 일렀으되 비는 일신지 조종기여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간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출을 추구하여 서더니요, 사인을 초과하여 두더니요. 백봉용 사양금이자 회양 당지천군 강할로가 각각 한동 감조칠포 설승 전반 연용 사 처흡업 술승 전방연용 사십어 처흡업 헐수대 후동정이라. 실롱시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쓰라다는 지름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때 모일 적에 이사문 미감언이 대복은 기여고 지가 생기나면 쭉약이로다. 백출을 가무는지 거흑언비 강이여고 어째서 채스보고 경치단비라. 감추는 가무는지 구적 온종하고 생육사화로다. 친구로다 설을지 천지가 상경이면 합일합술시 당경이 줄어주고 어딜 요시

그게 팔매깡 구열기 상기부지 팔매깐 자맥을 풀었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심장염천 천돌구미 거거리 상원 중원하원 싱글단정 홀륜을 주고족 대음비경 삼경 음영천

피곤한 명인데 음양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야선 돌구미 거골 상원 중원하원 싱글단정 홀려

하야 손기신 기난 정음이요 진경 예민한 정량이라 무하득 황달을 겸하야 싸우니 진스산간을 토끼가 흐르르 뜨면 차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2부 울타리 안에서 피우다에서는 보자기와 수저집, 찻장 같은 생활 유물에 남아있는 꽃의 의미를 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봅니다.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소장품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이름은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꽃은 그저 바라보는 자연만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에 피어 꽃과 옛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꽃밭에서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이주연 외 여러분입니다.

아이스크림, 또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고, 그리고 냉장고가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아이스크림은 여름철 대표 간식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먹고 둘러앉아 그 커다란 통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떠먹던 풍경. 그때 아버지께서 꼭 말씀하시죠. 찬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신은요, 숟가락을 푹, 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여름에 왕 같았던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참 많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입맛도 훨씬 섬세해져서 칼로리도 신경 쓰고 성분

모양이 삐뚤빼뚤해졌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죠. 지금 세상은 더위를 달래는 방법도 많아졌고 또 기분을 달래는 방법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크고 시원한 감동을 줬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것으로는 마음이 잘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아진 일이죠. 네, 분명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하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점점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셔서 비싸고 화려한 것 말고요, 옛날에 좋아하던 그것과 비슷한 소박한 아이스크림 하나 골라보시면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오주화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때 그 시절 아이스크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많은 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시대죠. 터치 몇 번으로 정보를 얻고 밤에 주문한 물건을 아침에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고 상처를 회복하는 일 모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것들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죠. 자, 조금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연결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해드린 햇살 아침에는 사진첩을 가득 채운 나의 단골 사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4723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시면서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뭐 선물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 놓여져 있는 사진이네요. 저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학생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셨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얼마나 보람될까 싶어요. 좀 며칠 전 학생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셨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얼마나 보람될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말 정도밖에 못하고 수줍어서 말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을 텐데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야 대단한데요. 얼핏 봐도 한국 그 한글 글씨체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아마도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0853님 저는 꽃이나 바다 등등 풍경사진이 많으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 제주도 사진 맞죠? 와 멋지네요.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바다는 바다대로 또 바닷가에 까만 돌들은 돌대로 참 예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요.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마다 풍경 사진 많이 찍습니다. 제가요 근데 인물 사진은 잘 안 찍는데 여우락 페스티벌 가면 한디랑 사진 꼭 찍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찍으셔야죠. 공연 마치고 그 공연장 로비 달오름 극장에서 합니다. 7월 3일 4일 이틀 동안 재공연하는데요. 한번 슬쩍 나가볼게요. 0853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쓱 다가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님 제 핸드폰에는 손자, 손녀, 삼남매 사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사랑이 끝이 없네요.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할배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이고 얼마나 예쁠까요 삼남매 바라보면. 자주 보세요.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집에도 다니러 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꽃별의 해금 연주곡 비잉연니 들려드리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함께요. 사진첩을 가득 채운 단골 사진에 대한 이야기 셀카 자녀사진 반려동물 사진 음식사진 등등등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나눠보죠. 자 노래 듣겠습니다.

위에는 뭔가 뭐 히말라야 무슨 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허브 이런 거막 올려져 있네요. 야,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회 드신 사진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릇도 이 집은 참 예쁩니다. 아이고, 먹고 싶어라. 자, 이런 사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노랑토끼님의 신청곡 듣죠? 이한철의 흘러간답니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0: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자,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0: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1: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0: 한철이 삼촌.

이거 부는 어린 신선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 악기 소리를 갖고 와봤어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제목도 이거 부는 어린 신선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 악기 소리를 갖고 와봤어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방금 들으신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1번 하모니카, 2번 생황, 3번 피리, 4번 호루라기. 아, 진짜 피디님! 신선이 호루라기 불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암튼 국악에서 아주 많이 쓰는 관악기고요. 이거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책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김홍도의 그림 땡땡 부는 어린 신선의 등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음악 듣죠.

자, 오늘 퀴즈 정답이 들어있는 팀 이름 그리고 곡 제목이었습니다. 땡땡 밴드 저클의 아 땡땡 카 함께 들어봤어요. 자, 창호의 퀴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김홍도의 그림 땡땡 부는 어린 신선에 등장하는

0: 맞아. 작지만 힘 있는 소리가 피리의 매력이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리우.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0: 와, 다이어트로 국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아,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박예리 씨 저희 방송국 출연하셨을 때 457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151 범장기지떡 김치 드립니다. 3457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151 범장기지떡 9174 어쩌다 못난이 김치 3457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리뿌의

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새벽을 쫓아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식인데요. 무속인 거잖아요. 야, 이렇게 또 맞아떨어집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1: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집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동해 무속에 푸놀이가 있으면 우리는 쿠케리가 있다. 자, 쿠케리,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전통 의식인데요. 불가리아 남성들이 탈을 써요. 그리고 또 막 옷도 아주 동물의 그 가죽 같아 보이는, 예, 이렇게 무겁고 털이 숭숭숭 나 있는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운을 빌어준다, 이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쿠케리 전통에 영감받은 노래인데요. 불가리아 가수 다라가 발표한 방가랑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래입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최초로 불가리아에 우승을 안겨준 노래이고요.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다라의 빵가랑가 2026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한 불가리아 가수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반가운 분 시사평론가 조현정 씨 만나보겠습니다.

0: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언젠가부터 매장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아졌잖아요.
1: 네.
0: 막 주택가 깊숙한 그런 골목 안에도 뭔가 막 음식 냄새가 나요.
1: 근데 네.
0: 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홀은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1: 예.
0: 자, 이런 배달 창업 트렌드가 바뀌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언젠가부터 매장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아졌잖아요.
1: 네.
0: 막 주택가 깊숙한 그런 골목 안에도 뭔가 막 음식 냄새가 나요.
1: 근데 네.
0: 뭐 손님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홀은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1: 예.
0: 자, 이런 배달 창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배달 전문 매장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에 음식 냄새는 나는데
0: 예.
1: 홀은 없고 식당으로 이제 쓸 수 없는 배달 앱에 가게는 다르게 나오는
0: 예.
1: 가게가 다 따로따로인데 한 군데서 만들어서 이제 배달시켜주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 있잖아요.
0: 근데 막 식사 시간

0: 전망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그런 거예요. 그 기존의 배달 수요는 분명히 유지를 하죠. 배달 수요도 많으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공간을 아예 제로로 하기보다는 이 홀을 운영을 하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재편을 할 거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1: 예.
0: 정말 같은 의미로도 또 외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달 전용 매장이라고 할 때는 홀 운영비가 덜 들었지만
1: 예.
0: 이제 또 이제 배달에 의존을 하면 뭐가 또 문제냐면 배달 앱 중개 수수료에 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1: 그 수수료 되게 비싸다면서요.
0: 그게 배달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것도 있지만
1: 예.
0: 검색했을 때 위에 뜨게 하기 위한 그 광고비.
1: 아.
0: 솔직히 그 같은 메뉴인데 그 쫙 스크롤 내려가지고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1: 안 하게 되죠. 네.
0: 메뉴에 있는 매장 이제 선택하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도 또 비용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 부대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그래서 어떤 구조적 한계가 여기서도 부각이 되면서 좀 그 메리트 배달 전문 쪽의 메리트가 급격하게 좀 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배달과 매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1: 너무하죠.
0: 그렇죠. 참 이 기록이 1940년 3월 일본 육군이 개최한 육군 군진 의학학 연구회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뭐 육군성 의무국장 비롯해서 막 높은 사람들 의무장교 약재 장교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군의학교 교관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번 사변 그러니까 중일전쟁에서 동물을 혈액 공급원으로 한 수혈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 이게 네, 공식적으로 적혀있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1: 네,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관찰한다. 이 말로 지금 제가 하는 것 자체도
0: 네.
1: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건데요. 경험인데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네요.
0: 네, 기록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가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실험 대상자들을 다 환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1: 예.
0: 이 사람들이 정말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뭐 혹은 누구였는지 뭐 일본군 부상병이었는지 뭐 어떤지 이런 설명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이 중일전쟁 때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민간인이나 중국 포로를 상대로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저도 이거 말하기 좀 끔찍해요. 실험에 사용된 거는 말과 양, 개 피였어요.
1: 그러니까
0: 말의 피를 사람에게 대량으로 수혈을 하고 뭐 육군성 의무국장 비롯해서 막 높은 사람들 의무장교, 약재 장교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군의학교 교관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번 사변 그러니까 중일전쟁에서 동물을 혈액 공급원으로 한 수혈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 그래요.
1: 예.
0: 이때조차도 이런 이종 수혈, 동물 피를 넣는 거는 상식을 벗어난 실험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막 뭐 중세시대라든가 이때 생각하면 우리가 몰라.
1: 지금 제가 하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건데요. 경험인데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네요.
0: 네. 기록에 따르면 네, 이런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도 왜 뭐 고문 얘기라든가 서대문 형무소 뭐 이렇게
1: 예.
0: 뭐 얘기를 봐도 뭐 한국 이 조선인 포로들한테 대량으로 물을 주입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들을
1: 진짜.
0: 이쪽에서 다 폐기를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0: 네, 이번에 군 의료조직 공식 기관지에 남아 있었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발견이라서 꽤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말하기 좀 끔찍해요.
1: 이게
0: 실험에 사용된 거는 말과 양, 개 피였어요. 그러니까 말의 피를 사람에게 대량으로 수혈을 하거나 수술로 목에 혈류를 다 막아버린 다음에
1: 예?
0: 동물 혈청을 주입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거나 닭의 피를 사람한테 넣어
1: 소리로 온정타령 사발가 듣습니다.

0: 때 생각하면 우리가 몰라서
1: 그렇죠.
0: 예, 그랬던 것들이 많은데 이때도 이거는 통하지 않는 얘기였다고 하고 근데 일본군이 원래는 패전 직후에 이런 관련 자료를 대거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도 왜 뭐 고문 얘기라든가 서대문 형무소 뭐 이렇게 예.

얘기를 봐도 뭐 한국이 조선인 포로들한테 대량으로 물을 주입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들을 진짜. 이쪽에서 다 폐기를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번에 군 의료조직 공식 기관지에 남아 있었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발견이라서 꽤나 의미가 있는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여러 뉴스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청년 미래적금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1: 네.
0: 와, 이거 미리 살펴보니까 이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네.

0: 어쨌든 이 청년 미래 적금은요, 3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 기본금리 5% 들어가고요.
1: 예.
0: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이건 좀
1: 살펴볼까요?
0: 네. 청년 미래 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1: 예.
0: 그, 어느 시대든, 부가세 혜택까지 합치면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연 13에서 14%.
1: 오호.
0: 우대형은 최대 연 18에서 19%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1: 우와,
0: 대단하죠.
1: 18, 19%, 20%라고 치면
0: 네.
1: 예를 들면 1000만 원 적금하면 1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0: 아, 맞아요.
1: 정도요.
0: 그래서 만약에 매달 뭐 50만 원 이만큼 못 낸다 해도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년 했다 하면은 일반형으로는 한 2천
1: 1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0: 아, 맞아요.
1: 1년만 넣어도요.
0: 그래서 만약에 매달 뭐 50만 원 이만큼 못 낸다 해도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년 했다 하면은 일반형으로는 한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 가져갈 수 있는데 원금은 1800만 원인 거거든요.
1: 이야.
0: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기여금하고 이자가 더해진 금액인데 지금의 저로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1: 예.
0: 주식보다 이게 승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예, 여기로 이걸 하고 싶네요.
1: 뭐 경제 상황이 어찌 됐건
0: 네.
1: 그 이율대로
0: 보장을
1: 지급되는
0: 네.
1: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0: 네.
1: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저도 안 됩니다.
1: 가입 조건 살펴볼까요?
0: 예, 그래서 가입 조건 직전 연도 소득이 또 확인되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신청할 수
1: 있는 분들이어야
0: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 기간은 딱 2주예요. 22일부터 접수 시작했고 7월 3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이번 주는 신청 첫째 주라서 금요일

0: 41살.
1: 네,
0: 메시가
1: 맞아요.
0: 39살.
1: 메시도 그
0: 이게
1: 정도.
0: 벌써 은퇴했어야 되는 나이인데 월드컵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1: 아, 청년 적금은 못들 정도로 이제는 사실 운동선수로 치면은 어떤 전성기가 많이 지난 나이라고 할
0: 그렇죠.
1: 수 있잖아요.
0: 뭐 운동선수 나이로 보면 거의 환갑을 지난 나이? 은퇴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1: 근데도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0: 예.
1: 메시는 이번에 완전 뭐 그냥 사람들이 신이다. 예, 고트

0: 등장을 했습니다.
1: 이야,
0: 전범기라고
1: 이거,
0: 하죠.
1: 이거.
0: 예, 군국주의와 네.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는 그 깃발인데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
1: 네.
0: 한국이 오버한다 이거예요.
1: 뭐, 그래요?
0: 아, 우리는 야, 각자 나라 응원하는 깃발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흔드는 건데 쟤네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시비를 거는 거야?
1: 아니 그 우길기가 이런... 등장했던 그 시기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0: 그거를 안 배워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독일이 나.

0: 4패로 A조 2위 승점 3점을 따낸 상태인데 뭐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할 수 있어서 예. 비기거나 이겨야 하고 만약에 남아공에 지게 되면은 다른 조 경기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이때 또 막 경우의 수 막 돌리잖아요.
1: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월드컵은
0: 그러니까요. 어떤

0: 겪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아공하고 체코 이런 쪽도 다 최종전에서
0: 내일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1: 네, 우리는 오전 10시, 내일 오전 10시 남아공과 A조 최종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0: 예.
1: 지금 조별리그 1승 다 최종전에서 이기게 되면은 진출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도 4화를 걸 거예요.
0: 이 불꽃 튀는 마지막 3차전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이미 뭐 매체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비기는 경기로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0: 예.
1: 이겨야 된다.
0: 그럼요. 한 골 넣고 이렇게 잠그다가 큰일 납니다. 뒤집기 당합니다.
1: 근데 참 선수들이 지금 고생하는 게 여기 되게 덥대요.
0: 아, 그래요? 경기장이 바뀌죠, 이번에.
1: 네.

0: 잘했다고 하니까 예. 보통은 밤에는 선선해지길 기대하는데 밤에도 막 외국 가면은 막 더운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옐로 카드 받은 선수들이 세 명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기혁, 백승호, 이강인 선수 이렇게인데 이게 옐로 카드가 32강 진출하고 나면은 리셋이 되는 거라서
1: 예.
0: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1: 돼요.
0: 예. 타격 누구 한 명 이제 잘 그 하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 그 축구 마니아로서 한디님은 어떤 포인트를 놓고 보시나요?
1: 예너스 카스트로프 지난 2차전 때 그 선수 나올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계속 그 출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독일 1부 리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전 선수로 뛰는 선수인데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0: 네, 맞아요.
1: 근데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이 선수 그 경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위치는 수비수인데 공격을 되게 잘해요.
0: 뭐 전천후로 그냥 하는 선수네요.
1: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공격으로 넘어가면 수비해야 될 공간이 비겠죠. 그걸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맡아줘야 되는데
0: 네.
1: 그런 수비에 있어서 위험 부담 때문에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3차전에는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0: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냥

개성 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애 7월에 질석이리요 견우직녀 상봉일이라 우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애 8월이라 한가윗날

9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고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한음 한음에 깊은 정서와 여운이 담겨 있어 우리 전통 성악의 품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서울 줄풍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방 문화를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자리입니다. 경제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0: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김백찬과 김반장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븐 아이스의 장마, 그리고 서희철 가단과 삼산이 함께하는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은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직접 꾸미는 네, 다음 곡은요, 가 장식하는데요. 판소리와 자작곡 그리고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